김영범 진보라 내 주님 없으면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 화요일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샬롬 CCM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우리 이인기 님께서도 출첵 날씨가 아침부터 많이 덥네요. 오늘도 열사병 조심하시고요 라고 남기셨고 그러니까요. 이제 한낮에는 30도를 넘어가니까 이렇게 좀 그늘 위주로 예 웬만하면 이렇게 다니시는 게 좋겠고 요즘에 그 자외선이 강하니까

작은 우산. 우산 그 들고 다니시다가 비 소나기 오면 우산 쓰고 또 비 그치면 또 태양 가리고 작은 우산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순시미님 오늘도 출근 완료. 6월의 마지막 날 모두 화이팅 남기셨고 식구들 모두 직장 보내고 혼밥하며 듣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일상 감사하네요. 정정희님 반갑습니다. 우리 용일이꺼님께서 엄마와 병원에 있습니다. 항암 12차까지 잘 견디셨는데 갑자기 소화를 못하시고 있네요. 이번 열흘째입니다. 아, 빠른 쾌유가 있기를 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어머님 조금만 더 버티시고 예, 치료 잘 받으시길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 잘 받으시고 퇴원하셔야죠. 왼손 공기 다리님 저도 오늘 1년 반의 계약 기간 만료네요. 이곳에서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는데 이후의 모든 걸음에도 동행해 주실 주님 사랑합니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예, 그래도 1년 반 꽉 채워서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새로운 스텝도 주님이 예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의 사람 이 곡 듣죠. 원 스텝.

강명식 그리고 남궁성옥 헤븐 메들리였고요. 잔치 공동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축복의 사람 원스텝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우리 허수아비님도 와주셨고 엘리아님은 아, 샬롬 CCM 그 이벤트 두 플러스 당첨돼서 어제 처음 사용했습니다. 고마워요. 아, 잘 됐네요. 예, 신앙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님, 요즘에 아침 텐션이 저는 좀 가라앉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훈디는 항상 매일 거의 비슷한 텐션을 유지하는데 어떤 비법이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글쎄요. 저는

억태는 아닙니다. 예, 억지로 막 끌어올려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침에 오프닝 그 시그널 나오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막 사연을 주시잖아요. 실시간으로 막 게시판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약간 가슴이 좀 벅찬 건 있지. 예. 아,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구나. 샬롬 CCM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입꼬리도 올라가고 힘이 나고 텐션도 올라가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은이님께서도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신청곡도 주셨네. 내 진정 사모하는, 아 이거 우리 1부에 들었어요. 1부에 오늘 송정미 누님 버전으로 들어가지고 이거 조금 아껴놨다가 조만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님, 오늘 오빠네 가족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이라고 또 남기셨고. 상하이 곰돌이님, 오프닝을 전도 대상자나 동역자분들, 뭐 지인들과 나누고 있는데 다들 샬씨의 매력에 빠져드는 중인 듯. 아, 정말요?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엄청 기도하시는 분들인 거. 아, 좀 찔리긴 해. 은혜와 감사로 매일 가슴 뭉클뭉클 공감하며 듣고 있습니다. 또 출근길에 배경음악, 또 기도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아, 너무 좋죠. 예, 배경음악으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라디오 듣는데 우리 그 한동준 FM 팝스 진행한 한동준 형님이 라디오는 너무 막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도 그래요. 예, 그냥 배경음악으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침 시간 더 분주하잖아요. 예, 샬롬 CCM도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또 우리 2부에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기도 공간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이미션의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위로브와 커피소년 모든 계절에 모든 시간에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브라질 작은 해변을 걷던 주황 할아버지는 2011년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죽어가던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펭귄을 정성껏 돌봤고 딘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동료들과 남쪽 바다로 떠난 딘딤은 놀랍게도 매년 6월이면 왕복 8,000km를 헤엄쳐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7년을 오간 딘딤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 몇 해 뒤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펭귄도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고 먼 길을 오갔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기억하라는 건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빚어가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딘딤의 기적 같은 발걸음을 보며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습니다.

손경민의 은혜 그리고 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펭귄 딘딤이 가르쳐준 것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것 곱씹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온유맘님도 와주셨고요. 푸삼구님 아이고 왼쪽 눈 수술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오른쪽을 하셔야 돼요. 아, 잘 수술이 진행되길 또 회복되길 바랍니다. 삼남매 마음님도 다섯 식구 덕산 워터파크 갑니다. 아 오늘 더운데 날 잘 잡으셨네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8106번님 날씨가 더워서 볼일 보러 나가야 하는데 무섭네요. 비 준비하시니 부탁드릴게요. 신청곡 주셨는데 오늘 끝곡으로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하셔요. 안녕.

0: 애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2: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3: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비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내 발이 행한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민족 복음화를 추구하는 고려언단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4장 24절부터 27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매년 5월에서 6월, 길게는 7월까지 가까이에서 까마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새카맣고 생각보다 커다란 몸짓에 마주치면 흠칫 놀라게 되는데요. 까마귀가 사람들 가까이 내려오는 이유는 바로 이 즈음이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래요. 처음 날갯짓을 시작하면서 멀리 가지 못한 새끼들은 낮은 나뭇가지 앉아있거나 둥지 아래로 떨어지기도 해서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새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쳐다보는 것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6월 마지막 날인 오늘, 어린 새들은 떠날 준비 마쳤을까요? 7월에는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날아가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요즘 둘레길에 가도 까마귀도 많고 울음도 시끄럽던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울음이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아지님. 사실 까치는 반가운데 까마귀는 왠지 좀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얘기가 흉조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또 외국에서는 까마귀가 길조이기도 하거든요. 까마귀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이 흉조로 만들고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예쁘게 보려고 해요. 모성애도 이렇게 강하다고 하니까. 첫 곡으로 믿음의 사람들 새 힘 얻으리라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가브리엘님 7월에도 힘차게 더위 건강하게 잘 챙기면서 새 힘을 얻겠습니다. 아멘. 6월의 마지막 날인 만큼 이제 전반기를 좀 정리를 하고 후반기를 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폴라리스님, 세월의 빠름을 뼛속 깊이 실감합니다. 6개월의 순삭, 오늘 마지막 출근하고요. 저도 7월 힘차게 새로 시작해 보렵니다. 응원합니다. 추억님, 하반기와 내년 10년 후 먼 미래까지도 늘 함께 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셔서 준비해놨어요. 보라가 부릅니다. 날 사랑하심.

주를 바라보며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후야마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보라, 날 사랑하심 그 전에 함께 들었고요. 우리 또 보라라는 아이디 가진 분이 계시는데 원래 우리나라도 까마귀가 길조거든요. 일제시대 때 까치를 길조로 여기기 시작했다죠. 라고 알려주셔서 오! 놀래서 진짜? 얼른 찾아봤어요. 자세히 찾아보진 못하고 제가 언제부터 까마귀 흉조? 이렇게 검색창에 쳐봤더니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긴 하지만 흔히들 이제 알려진 게 36년 동안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길조인 까마귀를 의도적으로 흉조로 바꿨다라는 주장이 있다라는 글이 있네요.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송인수님께서도 우리 진안에서는요, 진안이라는 곳에서는 어른들이 까마귀가 울면 노인 하나 데려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고요, 짝을 부르는 거라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어른들은 그렇게들 또 말씀을 하셨었죠. 9858번님 중보기도 갑니다. 비록 30분 함께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어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삼바다님께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신청하셨어요. 찬송가 419장 오늘은 지선의 목소리로 같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전선아가 함께 부른 곡 오화평 트리오가 참여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바울님의 신청곡이었고요. 8106번님께서 밖으로 나가기가 겁이 났거든요. 와, 어제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잖아요. 예, 근데 막상 나오니까 바람이 시원합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존영의 감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희민 희숙마음님도 오셨어요.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멘.

자유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또 바람이 부는 대로 여행하는 분들 계시는데 장지영 님이 기차에 몸을 싣고 또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갑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신청합니다 하셔서 그 여행길 예, 쭉

같이 흘러가는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지명현, 내주의 은혜 강가로였고요. 하이디 8529님도 일본 여행 중인데 여행 중에도 당향로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둘째 날이거든요. 계획 없이 온 여행이라 발길 닿는 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여행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부럽습니다. 3632번님, 내일이 중간고사 시작이거든요. 근데 엄마 오늘 자습서 사나? 하는 중학생 딸아이를 보며 한숨은 삭히고 그래, 그래 하는 마음으로 힘내자 하고 응원해 봅니다. 좋게 생각하면 오늘이라도 사달라고 공부하려고 사달라고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뭐하고 지금까지 뭐하고 전날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을 텐데 네, 힘내자 그래 지금이라도 이쪽으로 마음을 좀 실어보자고요 더 주나목의 곡 힘을 내 띄워드립니다.

방송 개편부터 지금까지 청춘하며 또 이제야 출첵합니다. 아유, 지금이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 계셨다니 감사하고요. 아침 햇살님과 함께 모든 상황을 넘어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김숙희님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듣고 계시는군요. 바람이 좀 분다면서요. 괜찮나요, 그것은? 아, 토토로님. 처음에 이 글을 보내신 걸 봤을 때 아, 어떻게 위로를 전해야 할까, 어떻게 지금 격려를 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한참을 쳐다보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 보내드리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제야 좀 안정이 되는 듯합니다. 오늘은 대학원 인턴십 합격한 아들이 학교 앞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정신없던 중에도 아이들은 조용히 자기 몫을 해내고 있었어요. 이제 9월이면 딸아이도 독일로 떠나고요. 아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잘 해내길 응원합니다. 아들 보내고 오후에는 아빠 계신 곳에 다녀오려고 해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곡이라 떠나신 아버님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리는 일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리고 큰일을 앞둔 자녀들을 마음껏 도와주지 못하는 마음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되셨으니까 그것도 감사죠.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또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리라 믿고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잘 계시길 가끔은 하늘 쳐다보면서 인사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곡이 이미 나가서 제가 러빔의 곡을 준비했어요.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토토로님께 전해드립니다.

0: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 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 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507 앨범 중에서 오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들려드렸는데, 뿌꾸레미 님이, 발매

새해가 된 날부터 언제 나올까요? 라고 계속 기다리셨거든요. 예, 입력이 돼서 함께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신 뿌꾸레미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오베 찬송가를 방송을 통해서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으순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저에게는 대학생 딸이 있습니다. 3학년인데 휴학하고 다른 학교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이 3수인데요. 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은 해주는데 딸아이는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이 미안해합니다. 부모니 자녀가 하고 싶다고 하니 응원을 해줘야죠. 희망과 응원의 찬양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따님 입장에서는 이제 3학년이니까 졸업 앞두고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공부를 한다고 하니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도 본인이 소망하는 거, 꿈꾸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희망과 응원의 곡, 이제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런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만한 곡이 없다. 이 곡을 자주 들어서 저도 좀 피하고는 싶은데 우리 으순이님의 사연은 네, 이만한 곡이 없다 싶어서 함께 들을까 합니다. 정은이 부르는 너에게.

작심 3일만 계속해도 님이 신청하신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팀록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나오미님 반가워요. 깜짝 놀라셨군요. 에스프레소님도 오셨고요. 권명진님이 고2 딸 오늘 기말 첫날입니다. 학교 가는 길에 엄마 모르는 거 맞게 해달라는 거 그런 기도는 양심 없는 것 같아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엄마도 그렇게 기도해줘 하는데 양심 바른 아이로 잘한 것 같다 뿌듯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당향로에서 평안을 얻어봅니다. 아멘. 우리 따님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본 문제는 예, 잘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느끼는 그런 시험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하부님의 신청곡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이 부릅니다.

이지은이 부른 그 사랑 얼마나 였습니다. 새로터닝님 오늘 생일이시래요. 근데 시험 감독 중이라서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들어오셨네요. 행복한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네.

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더 행복한 날로 보내시고, 행복으로 충만한 날로 보내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끼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바라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건강하셔야 되고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또 기쁨이 되는 수제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100일 축하곡 너는 꽃이야.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먼저 세로토닉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제이 레빗이 부릅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새로터닝님의 생일, 보라제비꽃님의 손주, 예, 수제, 태어난 지 100일 되는 날, 그리고 똥민짱님, 그 첫째 손자의 두도를 맞이 축하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지랩이 좋은 일 있을 거야. 히스플랜 앨범에서 차노을이 부른 너는 꽃이야. 갈보리 싱어즈가 부른 은희였습니다. 살랑살랑님은 걷기하러 나가는 중인데 오늘도 많이 더울 것 같아요. 예, 한낮에는 더워서 물도 좀 드시면서 걸으셔야 될 것 같아요. 지오별이 할비님께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자주 출첵은 못하지만 늘 듣고 있고요. 식당 봉사팀을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식당 봉사팀. 좋은 사람들, 함께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 봉사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또 그 나눔을 받는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함께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님, 3개월의 육아휴직 마치고 내일부터 출근하는 사위 김철진에게 그동안 애 많이 썼고 또 그 앞길 위해서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3개월의 육아휴직 마치고 복귀하는 사위님, 예, 김철진님. 출근하는 게 낫다 싶으실 거예요. 이게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동안 애쓰셨고 또 아이가 아빠와 함께한 그 시간이 정말 마음속에 귀한 양분이 돼서 그 사랑을 받고 자란 그 모든 것들이 귀한 양분이 돼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리라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김철진님의 그 앞길 축복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찬미워십입니다.

중3 아들, 고2 딸, 오늘부터 기말고사 시작인데 실수하지 않고 공부한 것들 잘 써내려가길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오님의 신청곡 초롬의 바다같은 주 함께했습니다. 최여사님 인사드리고 일 시작합니다. 더운 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양심상 선풍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밖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휴 감사해야지. 그분들 예, 이 더위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갖게 되고요. 레드트레인님 작년에 가장 힘든 시간 보낼 때 당신을 향한 노래 청취하면서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힘이 됐던 찬양들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새로 시작되는 7월 새 힘을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레드트레인님.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찬송과 함께 듣습니다. 김숙희님이 신청하셨고요. 크로스웨이 선교 합창단입니다.

양아인이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7361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추님, 지금 아내분이 병원에서 수술 중이라고 하십니다. 자세한 얘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수술이 잘 되고 모든 회복의 과정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천사님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림프절과 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서 정밀검사 받으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덤으로 주신 삶을 중보의 기도 또 사명을 감당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셨어요. 이전에 암 수술도 잘 이기셨는데 이제는 암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떠나가길 바라는데 아마 예, 이 수술이 마치면 그러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그냥 암이 아닌 가벼운 것들로 지나가길 바라고 혹시라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는 완전히 낫길 완전히 치유가 되는 그런 수술이 되길 또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천사님을 응원하고 기도하겠고요. 행복한 엄마께서 임신하고 잇몸이 약해지면서 잇몸 치료 받으러 갑니다. 아이 낳고 시간이 없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가는데요. 이가 아프니까 두통이 심해져서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이고, 이는요 아프면 온몸으로 이어지고 치료 시기가 놓치면 안 되니까 치료 잘 받으시고 잘 나으시길. 그래야 또 우리 아가도 잘 돌보죠. 3일짤님 오늘 방사선 6회차 치료받으러 간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라일리님 오늘 뇌 MRI와 MRI 검사 받으러 갑니다. 2023년도에 이유를 모를 두통이 9개월 동안 진행됐다가 회복이 됐는데요. 5월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안 받은 검사가 뇌검사라 받으러 가봅니다. 마음은 평안하고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네, 검사 결과가 우리가 걱정하는 검사 결과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이 해주시리라, 치료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2시간 함께했고요. 오늘도 감사로 보내고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7월에 다시 봬요.

0: 손톱 밑에 가시가 박혀도 온몸이 아파야 정상이고 발가락이 다쳐도 전신이 불편해야 정상입니다. 한 곳만 아파도 온 전신이 고통을 느껴야 정상입니다. 온 세상이 아픈데 나는 아픈 곳이 없습니다. 중병입니다. 조정민 목사의 인생은 선물이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할 찬송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이 찬송가는 성령의 동행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로 순회 전도 목사인 버품에 의해 작사됐고 생크스에 의해 작곡됐습니다. 이 찬송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고 곡조 역시 경쾌하고 빨라 가사 내용을 한층 더 실감나게 합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누군가가 함께 동행해서 어려울 때마다 위로와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동행자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계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긴 인생길을 가는 동안 참 평안과 기쁨, 위로를 주시며 각자 모습대로 신령한 믿음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전합니다.

0: CBS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0: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응원단장 정호의 남자 최인혁입니다.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 부유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길에서 쓰러진 환자를 발견하고 병원을 찾아다녔지만 돈이 없고 신분이 낮다는 이유로 번번이 거절당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결국 그 환자가 자신의 품에서 숨을 거두는 순간 그녀는 결심합니다. 내가 서 있을 곳은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곁이다. 그 여인이 훗날 1979년 노벨 평화상을 받은 마더 테레사입니다. 우리 삶에도 나를 돌이킬 포인트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스스로의 터닝포인트로 삼는지 아니면 그냥 예전과 똑같이 살아가는지 선택하는 것은 본인의 몫이죠. 부디 우리 모두의 선택이요,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선택이 되길 바라봅니다.

네, 오늘 첫 곡이죠. We love 공감하시네. 다른 사람의 아픔이 내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기쁨이 내 것처럼 느껴지고 다른 사람의 불편하고 가난함이 마음에 아프고 그런 것들이 주님이 아프신 즐거운 일로 즐거워하고 주님이 아파하는 일로 아파하는 것, 이게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예수의 심장이 콩닥콩닥 뛰는 거겠죠. 네. 그게 안 되면 여러분 무슨 말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네,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다는 것. 사랑이 뭐냐고요. 그런데 온유하고 낮아지고 겸손하고. 오늘도 이렇게 제가 방송 전에 페이스북을 이렇게 보다 뚝 올라왔는데 기본적으로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에게 말을 하는 걸 보면, 그리고 어제 제가

TV 뉴스를 보다가 고등학생들이 야 우리 민족의 아픔 그 온 나라의 아픔이잖아요. 이게 5.18이라는 광주 이 사건이라는 게 그리고 법적으로 모든 사람이 이제 공감하고 하는데 혹시 다른 생각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아픔을 가진 그 사람들, 그 학생들은 아마 그 같이 경기한 학생들 중에는 친척 중에 삼촌이 광주 사태 때 죽었거나 민주화 운동 때 뭐 형 동네에 형 아저씨가 돌아가셔서 그 아픔을 갖고 있는 아주머니와 늘 같은 동네 살지도 모르고 수많은 일이 있어요. 야, 그런데 그거를 놀이같이 한다는 게 생각이 나는 그거 그 생각이 아니어도 다른 사람들의 아픔을 그렇게 얘기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이 다를 수 있어요. 다 다를 수 있어요. 민주공화국가에선 다른 게 다른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국가예요, 우리나라가. 우리나라는 뭐 별 얘기를 다 하는데 우리나라는 진짜 민주국가예요. 요즘은 미국보다 훨씬 민주국가 같아요. 그런데 자 이런 나라에서 적어도 크리스찬으로서 생각이 달라도 다른 사람의 아픔을 풍자해서 내 주장을 펼치는 사람들, 막말하는 사람들, 그런 자들과는 함께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공감하시는 분이세요. 아픈 자들과 슬퍼하는 자들과. 그래서 저는 그런 마음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사건이 만들어진 그런 일들로 인해서 말입니다. 제가 또 흥분하기 전에 네, 여러분의 사연 올라온 거 보겠습니다. 정화장님 사평로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시면서 사랑합니다 오셨어요. 감사해요. 야 최선을 다하자님은 고추장찌개는 다 돼지고기예요. 네 이걸로 해야 맛있습니다. 감자 넣고 호박 넣고 애호박. 저희 아내가 또 제일 잘하는 요리 중에 하나입니다. 3.1절님 오셨어요. 오늘 6차 항암 받고 오시는 거죠. 근데 휴가 나온 병장 아들이 함께 한대. 야, 힘이 나겠네요. 치료되겠다, 진짜. 완전히 완치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샵7957 모바일 문자와 만나 루인보 게시판에 여러분의 글과 오늘의 사연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글이 멈춰져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안 올라오죠? 이상한데요. 또 나갔다 들어와야겠어요. 껐다 들어와야 되나? 멈춰져 있어요. 들어오는 게. 자, 진짜 안 들어온 거 아닌가요? 혹시 멈춰져 있는 건가요? 진짜 안 들어오면 흥이에요. 근데 멈춰져 있는 것 같아서. 자, 공인현 선교사님이세요. 길번 예수 그리고 한스밴드입니다. 그 사랑의 숨결.

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기쁨님 형제교회 아울리치 잘 다녀오시길 바랍니다. 반 연주팀 또 찬양팀 반주자군요. 출첵하고 다시 열릴 모두 예, 파란 하늘님 그리 바쁜 중에도 감사하고 마음의 합한자님도 곧 출근길인데도 또 밥 드시면서 네, 달려오셨습니다. 두 분 응원합니다. 데이비드님 네, 결혼식 잘 마치셨죠? 마음이 좀 섭섭하다고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막상 예, 지나면 새로운 또 식구가 생긴 거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함이 더 클 겁니다. 아 죄송해요. 항암이 아니고 방사선 치료죠. 3.1절님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저희 워낙 가족들이 항암 뭐 암 투병하신 분들도 참 많아서 말입니다. 오솔량님이 오늘도 좋은 글 보내주셨어요. 6월은 달랑 7월이 빼꼼하는 사평로. 지난해 7월 한 달 동안 향기 듬뿍 풍겨주던 백합 새송이 겨우내 옥상에서 두 뿌린 얼어 죽고 남은 한 뿌리 드디어 6월 마지막 주일에 망울망울이 활짝 벌었네요. 보는 이 없는 홀로 옥상에서 문간 현관으로 내려놨더니 들고 나는 이에게 향기 듬뿍 선물하네요. 우리도 7월에는 백합 향기처럼 예수님 향기로 드날리는 7월을 살아갈 수 있기를요. 이야 참 좋다. 예, 들고 나는 이에게. 아, 이 말이 예, 참 좋죠. 들고 오가는 사람들. 맞습니다. 가브리엘님 예, 생각이 달라도 다른 이의 고통을 파헤치고 그거를 비아냥거리고 이건 크리스찬이 저는 크리스찬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그 사람이 유명하던 뭐 많이 가졌던 뭐 무슨 진짜 천사의 말을 하던 상관없이 예 그거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할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한 번 더 펼쳐서 우리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진짜 예, 우리는 그러지 맙시다. 여러분 거기 가서 박수치거나 그런 일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적어도 험하게 말하고 막말하고 겸손이 없고 예, 상식이 배제돼버린 그런 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하진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겁니다. 예, 욕이 남발하고

남을 저주하고 막 이러고 그냥 상식이 배제돼서 상식 선에서 봐도 막 마음이 초조한 이런 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러진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미 예배가 아닙니다. 네. 자, 이태규 주님 앞에 조수아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육에만 나와 영혼을 살찌우는 네 주님과 만난 시간. 바로 두 가지를 한꺼번에 맛본 일석이조의 코너죠. 자 오늘은 음식이 뭘까요? 예 잠시 예 소리 들리나요? 예 시원한 해물탕입니다. 커다란 냄비에 담긴 그 새우, 조개, 전복, 게, 낙지, 뭐 때로는 문어 그냥 온갖 해물들. 야 그리고 그냥 싱싱한 미나리를 듬뿍 넣고 그냥 보글보글 끓이다 보면요 싱싱한 낙지가 막 이렇게 꼬는 거죠. 꿈틀꿈틀하면서 요럴 때 이제 뭐 여성분들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이제 남자면 더 하겠죠. 사귀는 뭐 그때 그러면 하죠. 어머 징그러워 이걸 어떻게 먹어. 그리고 막상 익으면 그냥 언제 그랬냐는 듯이 어이 다 익었는데 국물은 잘 됐나? 아, 야, 이거 육수? 아, 이 집 맛집이네. 이거 낙지, 아, 낙지가 사망하셨어요. 예. 하나 넣어. 질기지다. 진짜 맛있는데?

시원한 해물탕 국물보다 훨씬 더 깊은 맛의 우리 주님의 말씀. 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7장 9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미국 펜실베니아의 창설자인 윌리엄 펜은 아메리카 인디언들과 매우 친했다고 합니다. 어느 날 인디언들은 농담으로 하루 동안에 도보로 통과하는 모든 지역을 다 그에게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말대로 윌리엄 펜은 해가 지평선에 떠오르자마자 걷기 시작해서 밤늦게까지 걸었습니다. 하루가 끝나자 윌리엄 펜은 인디언들에게 찾아와 약속한 대로 그 땅을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인디언들은 윌리엄이 자신의 말을 진지하게 듣고 그대로 행한 것을 알고 매우 놀랐습니다. 그러나 그 인디언들은 약속을 생명처럼 지키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말한 대로 윌리엄 펜이 통과한 땅을 모두 그에게 주었죠. 이것이 오늘날의 필라델피아의 일부분이 된 것입니다. 윌리엄 펜은 인디언들의 약속의 말을 믿고 그대로 실행함으로써 광대한 땅을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실함은 아메리카 인디언들에 비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시며 한 말씀이라도 어기는 일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고 그의 뜻대로 산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로 약속의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입니다. 주님은 약속을 지키십니다. 어긴 적이 없으십니다. 성경에 쓰여진 글들은 그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누구에게로? 믿는 자에게만, 믿고 행하는 자에게만, 그대로 행하는 자에게만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약속을 맛볼 수 있습니다. 말만 하는 사람은 절대 어림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네. 5297번님 사진을 제 사진 하나 가지고 한복, 이거 한복인데 왕복인데요 이거? 왕복에 캐주얼한 댄디한 양복에 밑에는 회색 양복 어울리는데요. 언제 눈 뜨냐고요. 올려놓고 그러셨어요. 눈이요? 잘 안 떠요. 네. 주님만 보려고 눈 감고 다녀. 운전할 때 눈 감고요 요새요. 거짓말인 것도 아시겠죠. 네. 미용님 일과 시작 전에 와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아니, 100명도 아직 안 들어와가지고 오늘 무슨 일이 있나 했는데 축구하네요. 축구한다고. 축구, 한국 축구 안 해서 이렇게까지 안 들어올 리는 없고, 제가 보기엔 밥 먹고 있는 거예요. 계속 한 시간째. 예. 공깃밥 4개째 먹고 있고요. 해물탕, 뭐 감자탕, 미역국. 진짜 먹는 것 같이. 아, 연기 자꾸 이렇게 연기 잘한다 그러면 또 제가 또 이렇게 틈틈이 사역 중간중간에 또 오디션 보러 갈지도 모른다 여러분. 네, 오늘은 마침 마실 게 있어서 이제 국물은 진짜 국물은 아니지만 커피도 아니고요. 저거는 요새 제가 보약 먹고 있습니다. 방송국에 갖다 놓고. 네, 여러분이 보내주신 구구절절 옳은 말이라고 해주신 포도님. 여러분 틀리면 언제든지 틀리다고 얘기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도 고치고, 저는 고칠 마음이 언제든지 있습니다. 제가 틀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아들 시우야 노력과 시험 점수가 반비례해도 하나님 자녀로서 멋짐은 비례하고 있다 하시면서 민윤희님, 아유 시우 화이팅. 멋진 엄마네요. 저런 말을 해줄 정도면 참 좋으시네요. 친정 엄마가 무릎과 가슴이 안 좋으시다고. 이춘수님, 어머니 아프시면 참 그렇죠. 예, 오늘 오후 근무시군요. 출근도 응원하고 어머님 잘 치료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신청하셔서 준비해 놨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나무엔의 더 로드까지 듣고 올게요. 여러분 빨리 인사해 주세요. 일부 끝나기 전에. 이정환님 점심 먹다 맞아요 하시면서, 아 이거 솔직한 고백 이뻐.

네, 또 나무엔의 찬양. 예, 아 참 좋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래요. 주님 길, 이 길에 대한 질문은 계속해야 돼요. 아, 한번 들어가면 좁은 길이 자동으로 에스컬레이터처럼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너무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발이 그냥 무의식적으로 넓은 길로 가고 거기에 큰 박수가 있거든요. 환호성이 있군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다 좁은 길이 아닌 건 교회 다녀도 넓은 길이 허다하고 교회 안에도 넓은 길이 허다하고 그런 걸 전 제가 40몇 년 동안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여러분 좁은 길은 끝까지 세상을 향해 눈 마주치지 않고 성경의 말씀과 예수님의 발자국이 어디 있는지를 살피며 그 발자국에 내 발을 얹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만 있는 게 아니라 주의 발자국에 내 발을 포개고 뭐 이런 게 아닐까요? 네, 그러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좁은 길 갑시다. 지금 실장님 오셨었는데 네, 중요한 일을 맡고 있는 실장 오셨는데 밖에 계시나 모르겠네요. 너무 반가운. 제주는 흐린 날씨지만 하나님은 늘 맑음이요 이렇게 올리셨어요. 백민영님. 제니님 오셔서 1년의 반이 후딱 지나갔다고. 그렇죠. 그래도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한 오늘이라고 해주셨고 제주는 흐린 날이지만 하나님은 늘 맑다는 말이 그래요. 예. 구름 위가 늘 맑잖아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도 늘 맑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 마저 해보게 되네요. 이성희 장로님 안양 청걸으며 찬양 듣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서 걷기는 좋은데 좀 힘이 든다고. 더워요. 장로님 무리하진 마십시오. 네, 멋지십니다. 아무튼 써니님 잘 듣고 있다고. 내장 비빔밥 전복 내장 비빔밥 진아님. 이야 이거 맛있는데. 자, 1부 꽃들도 네, 제 워십이고요. 2부에서 만날게요.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몸이 많이 아플 때 꼭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애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이혜인 수녀의 시 어떤 결심을 읽어드렸습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하느니라.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거니와 거짓 혀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잠언 12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이었습니다.
3: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기도.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점심때 우연히 들은 식당 밥이 너무 맛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큰일 날 뻔했던 운전하는 길에 안전하게 집에 돌아오고 목적지에 도착해서 감사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평안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삶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이미 넉넉하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했던 우리의 삶에 너무 많은 조건이 들어오고 감사를 충분히 봐야 되고 넉넉한 감사 앞에 감사에도 모자라는 시간에 우리는 너무 많이 불평을 하고 불편하다는 생각을 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주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봅니다. 힘들고 어렵고 거칠고 불편한 것 같지만 주님, 우리 모든 식구들에겐 믿음의 눈을 떠서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동행하는 주님의 손을 잡고 우리에게 보여진 것 너머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평안과, 아니 이미 주신 축복과 감사를 먼저 헤아릴 줄 아는 믿음의 눈을 뜨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눈을 잃어버린 분들은 Joy for You 들어와서 다 믿음의 눈을 회복하게 하시고 넉넉하게 믿음으로 행하고 즐겁게 걸어가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고 어떤 일 앞에서도 감사를 놓치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경미의 감사해로 출발했습니다. 2부 감사합니다. 여러분 1부에 뭐 200명 안 들어왔어도 감사하고요. 네, 오늘 꼭 뭐 300명이 안 들어와도 감사해요. 네, 그냥 여러분이 감사하고 여러분이 있어서 감사하고. 네, 그래도 지난주에 저희가 모금 방송 뭐 열심히 한 거는 3일, 네, 3, 4일 했는데 여러분이 많이 참여해 주셔서 감사해요. 1년에 한 번 할 때마다 여러분, 아 그래, 저도 1년에 할, 매년 할 거겠죠? 제가 몇 살까지 할지 모르지만 무조건 만 원이라도 계속 올릴 겁니다.

예, 제가 후원아동 매년 한 명, 두 명 늘렸던 것처럼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아무튼 내년에도 또 열심히 여러분 열심히 주님 안에 살아내서 주님이 주신 것들 가지고 또 나누고 그래 너무 좋잖아요. 이번에 방송국에서 너무너무 조이포유 특히 조이포 애청자들 사평로 애청자들이 많이 많이 후원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이렇게 여러분에게 인사를 들었어요. 여러분이 나눈 건 헛된 게 아니라 제가 목숨 걸 이제 이거는 목숨 걸을 수 있어. 여러분이 나눈 건 여러분의 삶을 축복할 겁니다. 아니, 물질로 그렇게 성경이 나누는 자에게 복이 주신다 했으니 또 하나 그런 나눔은 여러분의 자녀와 또 한국교회를 살리는 일에 아름답게 쓰일 테니까요. 기쁘게 나눠주신 모든 분들 축복하고 이번엔 뭐 이래저래 여러 상황이 안 돼서 그런 분들 또 내년에 우리 함께 동참하시고 같이 걸어갑시다. 그리고 조이포유 알리는 일 계속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2부. 자, 오늘도 카톡 알리기 좀 합시다. 그래서 제 사진 있죠? 그 밑에 카톡으로 들어가서 누군가에게 예, 보내주신 다음에 다음 카톡의 문장을 쓰셔야겠죠. 이 방송이 어떤 방송인지 알려주시고 캡처해서 문자메시지 받는 사람 이름에 샵 7997로 해서 네, 저희에게 보내주시면 오늘도 메가박스에 쓰리는 네네. 죄송합니다. 네, 메가커피입니다. 네, 죄송합니다. 메가커피의 그 모바일 쿠폰 네, 꼭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연님 너무 감사하고요. 최여사님 냉동 블루베리로 잼 만들었대. 가성비 짱. 와, 맛있겠네요. 맛도 비교할 수 없는 덜 달고 안심 건강 잼. 아, 내가 만들었지만 그럼 진짜 맛있는 건데요, 최여사님. 와. 잘하셨어요. 저도 저희 집에 뭐가 막 선물이 들어온 걸 얼마 전에 뭐 따먹었는데 체리인데 제가 체리 좋아하거든요. 체리로 이렇게 약간 봤더니 그게 그 케이크 위에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체리들. 이게 끈덕지어가지고 이렇게 그건 거예요. 와, 너무 단데 너무 맛있어가지고 정말 금방 먹었네요. 뭐 식빵에다 얹어 먹고 막 이래가지고. 가브리엘님 일상의 평안을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한 교만함 회개하며 또 일상도 신청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한 크리스천님은 두부 듬뿍 넣은 된장찌개 밥 무생채 이거는 비빔밥인 그렇죠. 된장 넣고 무생채 넣고 고추장 좀 넣어야죠. 아, 참기름 좀 넣고 아우 빨리 찬양 들어야지 침이 확 넘어오네요. 자, 소리보기 주님의 숲 신청하신 분 계시고요. 이어서 조찬미가 부릅니다. 같이 걸어가기고 여러분은 같이 걸어가는 거 저한테 확인 좀 해주세요. 샵 7997 그리고 만나루인보 게시판 그리고 카톡 알리기 플리즈.

같이 걸어갑시다 여러분. 예, 여러분이 주님의 길 가면 저 오라고 얘기해 주시고 제가 벗어나 있으면 또 여러분이 벗어나 있으면 제가 오라고 할 테니까 우리 어디서 있어야 돼요? 우선 이 안에 CBS 조이포유 안에 우리 같이 있읍시다. 네. 프리지 언니 남편 병원 모시고 다녀왔는데 주민증 놓고 안 가지고 가서 집에 왔다. 아 이런 건 정말 쉽지 않은데 그죠? 그래도 수고하셨네요. 운전은 제가 하거든요 하시면서 응원합니다. 취미 부자의 에스더님 에, 많이 더워요 진짜. 에스더님도 건강하십시오. 비타민 희수님 오셨어요. 오랜만이네요. 요즘 바쁘신가 봐요. 제 작은 소원이 돈 많은 할머니예요 하시면서 향그렛 상그렛님 네, 손주에게 지난번에 운동화 하나 선물해주고 오늘은 애착인형 선물해주고 집으로 고고 하면서 네 달려오셨습니다. 자녀 신청하셨는데 오늘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게요. 돈 많은 할머니가 아니라 꼭 주고 싶을 때 줄 수 있는 할머니네요. 그죠? 아 그게 돈 많은 거죠. 뭐 더 이상 필요하겠습니까? 자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 카톡 알리기 좀 부탁했는데 지금 이러실 거예요. 저는 이제 바로 하려고 하는데 한 명 응? 한 명했어. 진짜 그냥 한 명 이렇게 보고 이렇게 글 쓰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예, 빨리요 제 사진 밑에 노란색 누르고 카톡 가고 보낸 다음에 밑에 글 하는 바 더 쓰고 그 캡처해서 양쪽 눌러서 문자 메시지 와서 받는 사람의 샵 7997 쓰고 예, 사진 보내주세요. 내가 우리가 요즘 이 어려운 살림에 그래도 메가박스가 아니라 메가박스는 극장 하나로 놓은 거 힘들고 메가커피라도 드리려고 하는데 말입니다. 대구에 탁구 치는 노부야님에게 보냈다고 장군님이신가요? 네, 너무 열심히 늘 함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신청이 있어서 그리고 일상을 신청하셨는데 아 누구의 일상인지를 써주셔야 해서 오늘은 제가 정했어요. 박진희의 일상입니다.

들어와 들어와. 네, 일상 박진희 목소리였습니다. 샛별님이 어려워요. 어떻게 하라고요 하셨는데 차세현 대본. 지금 레인보 그 전화 스마트폰을 보고 계시면 제 사진 밑에 노란색 카톡 보이시죠? 카톡 표시. 그걸 누르시면 카톡방으로 가게 돼 있고요. 가게 되면 개인이나 단체방에 보낼 수 있잖아요. 바로 누르면 들어가니까. 그다음에 그냥만 그것만 보내면 이게 뭐지 하니까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세요. 그다음 그 카톡 글자를 써서 보내시고 그걸 양쪽 옆을 누르면 스마트폰을 누르면 캡처가 되잖아요. 캡처된 거를 이제 문자 메시지 방에 와서 받는 사람 이름에 최인혁을 쓰지 말고요. 사평로 쓰지 말고 샵 7997로 써서 그다음에 그 사진방에 들어가서 플러스 돼 있는 그 사진을 보내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해가 되셨죠? 아유 감사합니다. 기도를 되돌려 들으셨다는 것 같아요. 블루딱따구리님. 네. 할렐루야. 우르무치에 중국 거기죠. 신장 쪽에. 네, 리리맘님. 11일 동안 다녀오셨어요? 인터넷도 안 되고. 선교 다녀오셨나요? 아니면 일이 있었나요? 와. 남설악 금강초롱님. 닭강정 먹으러 석초 해변 왔다가 아 차 주차하기 힘들어가지고 사가지고 간 후. 석초 진짜 사람 많더라고요. 에휴, 장난 아니에요. 장난 아니에요. 참. 한국이 많이 예, 요즘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그 국민이라는 게 약간 뭐라지? 우리나라 진짜? 뭐 이런 마음이 들어요. 웃음이 좀 이상했나? 좋아요. 아무튼 좋아. 한국.

이 곡 어때가 바뀌었는데 제가 옛날 걸 올렸어. 누군가 널리기도를 올렸네. 아, 아까 바뀌었구나. 세상에. 그래도 괜찮으시죠? 네. 오늘 이 곡 어때는 사랑일기입니다. 새벽 공기를 가르며 나르는 새들의 날개 죽지 위에, 첫차를 타고 일터로 가는 인부들의 힘센 팔뚝 위에, 광장을 차고 오르는 비둘기들의 높은 노래 위에, 바람 속을 달려가는 저 아이들의 맑은 눈망울에, 피곤한 얼굴로 돌아오는 나그네의 지친 어깨 위에, 시장 오기에 엄마 품에 잠든 아가의 마른 이마 위에, 골목길에서 돌아오신 내 아버지의 주름진 황혼 위에, 아무도 없는 땅에 홀로 일구는 친구의 굳센 미소 위에, 사랑해요 라고 쓴다. 가난했던, 쉬지 않고 일해야만 먹을 수 있었던, 학교를 보낼 수 있었던 그 시대의 노래지만 이 노래는 여전히 우리 모두에게 유효합니다. 주변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마음이 담긴, 예수를 믿으면 마음이 담긴 진짜 사랑을 만난 우리의 말로, 언어로, 표정으로 사랑한다고 얘기한다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다시 일어나고 사랑하며 살 용기를 갖게 될 겁니다.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예쁜 말하고 겸손하고 온유합시다. 오늘 이 곡 어때? 시인과 촌장입니다. 사랑일기.

우리의 마음 다 같겠죠 진짜 이 노래 말대로 이 중간에 딴딴따당 예. 40년 넘게 사역을 하다 보니 이제 예, 정말 주변의 사람들이 할아버지가 되고 저도 되고 할머니가 되고 참 빠르네요. 예, 참 빠르네요. 그러니 이 세상에서 뭘 그렇게 누리고 뭐 화려하게 살려고 하고 폼 잡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지 이게 성경적인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많은 걸 더 가지려고 하고 그럴까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뭐 멋진 얘기를 막 해도 물질을 갖고 예, 저는 판단을 해요.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으니 이 사람이 결국은 아 이렇구나 이런 근데 뭐 제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도 아니고 그냥 예수를 믿는 한 사람이고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건 거의 100% 맞는데 100%라고 얘기할 수 없고요. 진짜 99.9% 맞는 것 같아요. 돈을 모으는 방법, 돈을 쓰는 방법, 돈을 나누는 것, 돈을 움켜쥐는 것, 그 재물을 어떻게 모으고 어떻게 하는 걸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이 다 보이더라고요. 이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원미상 너구리입니다. 등산하면서 보내려니 쉽지 않네요. 늘 산을 다니시면서 산에 산행하면서 문자를 보내셨어요. 너무 감사해요. 행복한 하루살이님 교회 교사시군요. 아이들 요새 진짜 아이고 참. 네.

그래도 끝까지 기도하고 지켜봐 주시는 그 믿음이 참 좋습니다. 제비꽃 의원님 왔어요 하시면서 권사님 감사합니다. 카톡 친구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리리맘님 아이고 고맙습니다. 주님 나의 나약함을 보게 하시고 더물어 주신 이 삶을 정말 보람되고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어 많은 이들에게 주님 주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하며 기도문을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카톡 알리기까지 네, 한번 해보시죠. 저는 이미 했습니다. 네. 일본의 선교사님께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

네, 제키린님 오셨네요. 피아워십 하나님의 부르심 들었고요. 늦게나마 출석합니다. 안 늦으신 거예요. 우린 지각이 없어요. 결석만 있어요. 주한혜선님. 결석도 솔직히 듣고 있는 분들 뭐 다 결석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에겐 결석은 글 안 남기면 결석이에요. 끝나기 전 인사 한 번씩 합시다. 하이파이브라도. 하이파이브가 뭐 있어요? 출첵, 파이팅, 단장님, 아자, 이거 좀 CBS 화이팅 그런 거. 막둥꼬마님 점심 시간 운동하면 항상 듣고 있습니다. 내로 나만의 시간 행복합니다.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박정승 원사님도 오셨군요. 많은 분들이 달려와셔서 감사해요. 예. 다정한 그레이스님, 구기만님도 달려오셨습니다. 하다샤님은 제가 오늘 집회 있는 걸 아시는 거죠. 사역 달 다녀오세요 하셨는데 오늘 여러분 우리 애청자 성윤주 씨 아시죠? 네, 성윤주님이 제약회사 신우의 그 중 무리 중에 아무튼 이렇게 앞서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또 전무님이세요, 전무님. 그래가지고 오늘 제약회사 신우의 연합 집회를 처음으로 찬양 집회로 하는 거예요. 저와 김지혜 사모 같이 가기로 했다가 또 한 명 더 같이 오라고 하셔서 우리 한희 사모 또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저녁 집회 제약회사 신우회를 통해 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오랜만에 전 기타도 메고 찬양인도도 앞에 좀 하고 막 네, 이런 기세입니다. 자, 카톡 알리기 네 분 메가 커피 네,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0138-2613-7214-4928번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도 감사했고요. 끝곡이죠. 자, 마커스 매일 주와 함께 보내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함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0: 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 본사며 관람 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시편 128편 1절부터 3절 말씀이었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2: 난 욕망과 두려움이 뒤섞인 하루를 반복하는 소심한 남자야. 어떻게 하면 아파트 평수를 늘릴 수 있을까 고심하는 아빠야. 난 직장에서 인정도 특별한 비난도 받지 않는 평범한 직원이야. 하지만 당신에겐 그 누구보다 특별한 남자이고 싶어. 날 사랑한다는, 그리고 아직도 날 믿고 있다는 당신이 내게서 어떤 사람을 보고 또 보려 하는지 알 수 없지만 당신을 사랑해.

0: 이건 낭만과는 관계없는 고백이야. 내 뼈와 살과 피와 우리의 두 아이를 걸고 하는 다짐이야. 동물원 출신 싱어송라이터 김창기의 노래, 평범한 남자의 유치한 노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3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신청곡으로 꾸며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3: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요한복음 15장 7절 8절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구약 성경 신명기 34장 7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는데요. 이게 단순히 건강 이야기만은 아닐 겁니다.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바라봤습니다. 자신은 그 땅을 밟지 못한다는 걸 알면서도 눈이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욕망으로 흐려지지 않았고 실망으로 흐려지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눈을 열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들어도 사명이 식지 않는 사람, 늙었지만 낡지 않는 사람. 6월에 마무리하는 날, 우리의 눈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첫 곡입니다. 로이드 라슨 편곡의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박신화 콰이어의 찬양으로 듣고요. 찬송가 나의 생명 드리니 바리톤 송기창, 소프라노 임선혜의 찬양으로 전해드립니다.

0: 방금 들으신 곡은 길이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이 앞서 인도하신다는 신앙의 고백을 담은 찬양 You Lead Me, 로렌 데이글의 목소리였고요. 앞서 들으신 두 곡은 찬송가였습니다. 로이드 라슨 편곡의 찬송가 예수 따라가며 박신화 콰이어에 이어 나의 생명 드리니 바리톤 송기창과 소프라노 임선혜의 듀엣이었습니다.
1: 여러분은 지금 전진의 주님을 찬송하면서를 듣고 계십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는 은혜로운 찬송, 찬양대가 즐겨 부르는 합창, 전 세계 크리스천들이 함께 부르는 성가와 CCM, 찬양 연주곡 등 세상의 모든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듣고 싶은 신청곡은 문자 샵 7997, 우물정 7997로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분은 CBS 레인보우 어플 채팅방이나 CBS 만나앱에서 사연 남겨주세요.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닭갈비 본고장의 맛, 국산 닭다리살과 차별화된 양념 소스로 만든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과 간장 닭갈비 세트, 원조의 품격 팡파미유에서 드리는 강릉 육종마늘빵, 국산 곡물만 사용하는 대한민국 대표 선식 기름 전문점 오곡형제에서 미숫가루, 커피의 도시 강릉에서 드리는 강릉 커피빵과 커피잼, 그리고 커피 쿠폰을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찬송하면서 복된 시간 보내세요.
0: 6월의 마지막 날 출첵들

남겨주시고 계셔요. 김선주님, 황동현님, 김숙희님, 멋쟁이님, 마르나타님, 파리가제트님, 이은주님, 장기영님, 체르니님, 고윤희님, 배고픈 고질라님, 어여쁜 자연님, 화이트모카님, 민민하하님, 외로운 늑대님 함께하고 계시고요. 코스모스님도 평안합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루를 살아갑니다. 푸른 동사님이 만흥동의 하늘은 여름답습니다 하셨고요. 이병희님이 오늘도 덥네요. 일 보고 이제 들어왔어요. 전주찬 들으며 씻고 쉬어야겠어요. 하종님도 사우나실 들어온 것처럼 숨가쁘게 덥네요. 시원한 찬송 없을까요? 하셨는데 오늘 진짜 날이 더워서 낮에 일하실 때 너무 더우실 것 같아요. 에어컨 틀고 계시죠? 시원한 찬송 추천해 주시면 제가 잠시 후에 들려드리겠습니다. 제키리님이 오프닝 말씀 아멘. 강릉 26도입니다. 시내 승강장에서 승객 기다리며 방송 들어요. 금강초록님은 오늘 오랜만에 속초 해변가 나가보았죠. 사람들이 어찌나 많은지 통닭 한 마리 사는데 25분 걸렸다고. 와, 뭔가 맛집이라고 소문난 닭집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진아예우님은 저번 금요일에 퇴원했는데도 컨디션이 좋지 않다고. 퇴원하셨군요. 아유, 정말 다행입니다. 왜 그렇게 오래 붙잡고 있었는지 병원에서 뭐라고 하는지도 궁금해지네요. 태연님은 집에 코바늘이 있어서 뜨개질 연습했어요. 도안 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시작한 거 뭐라도 만들어 보려고요. 손이 금손이신 것 같아요. 태연님 도자기에 이어서 이번에는 뜨개질 연습까지. 야, 또 기대가 됩니다. 어떤 걸 만들어내실지요. 오늘 6월 마지막 날인데요. 제가 선물을 좀 드리려고요. 그래서 그냥 드릴 수가 없으니 6월 생각해보면서 내가 정말 잘한 일, 이번 한 달 동안 생각해봤을 때 내가 이건 정말 그래도 잘했다, 뿌듯하다 이런 것들 알려주시면요. 제가 소개해드리고 몇 분 뽑아서 선물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교회 찬양대의 주일 예배 찬양 가운데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 세 곡 준비했어요. 세문안교회 세운 찬양대 6월 7일 예배 찬양입니다. 조혜영 편곡의 찬송가 온 천하 만물 우러러 먼저 들으시고요. 홍지열곡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 충현교회 호산나 찬양대 6월 24일 예배 찬양 실황으로 듣습니다. 그리고 찬송가 샤론의 꽃 예수, 여의도 침례교회 찬양대 5월 24일 예배 찬양으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조혜영 편곡의 온천하 만물 우러러 세문안교회 세운찬양대였고요. 이어서 홍지열 곡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리 충현교회 호산나 찬양대에 이어 샤론의 꽃 예수 여의도 침례교회 찬양대의 예배 찬양이었습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최초의 찬송가인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찬양을 함께 나누는 오늘의 시편 오늘은 하나님 안에 뿌리 내린 사람은 늙어도 열매 맺으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거한다는 메시지를 담은 시편 92편 12절에서 15절을 성우 손정아 권사의 낭독으로 전해드리고요. 시편의 은혜를 나누는 찬양도 이어서 듣겠습니다.

잔여나무처럼 우거지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높이 치솟을 것이다. 주님의 집에 뿌리를 내렸으니 우리 하나님의 뜰에서 크게 번성할 것이다. 늙어서도 여전히 열매를 맺으며 진액이 넘치고 항상 푸르를 것이다. 그리하여 주님의 올곧으심을 나타낼 것이다. 주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그에게는 불의가 없으시오.

시편 92편 낭독 후 전해드린 곡은 존 루터의 곡 The Gift of Each Day, 매일의 선물. 우리가 빛을 향해 돌아서면 새로운 희망과 새로운 시작이 찾아온다는 메시지를 담은 곡이고요. 캠브리지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서 손경민 곡 하나님의 부르심, 강인선의 목소리에 이어 찬송가 내 평생에 가는 길 나무엔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오늘 6월의 마지막 날이라고 6월 내가 뭘 잘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사연 보내달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알았어요. 이렇게 주제를 알려드리면 많이 많이 보내주실 수 있다는 걸. 딱히 그렇게 보낼 주제가 없어서 그동안 그냥 조용히 이렇게 귀팅하고 계셨던 거군요. 오늘 진짜 많이 왔습니다. 6월에 내가 잘한 일. 김숙희 님이 6월에 98세 엄마와 함께한 시간이 가장 감사한 일이에요. 지금껏 저녁에 둘이서 엄마가 예배인도 하시는데 제일 자랑스럽다고. 정말 너무너무 잘하셨네요. 98세이시라고. 와, 진짜 천국 가시기 직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셨네요. 아로하님은 출석 301일에

있어요. 첫방할 때부터 게시판에 아픈 분들 기도 시간, 찬양 들으며 기도하는 시간이라 출석 딱 두 번 못했더니 제가 3등으로 내려갔어요. 1, 2등 하시는 분들 대단하다고 보내주셨네요. 두 번 딱 놓치신 아루아님도 대단하시네요. 예, 감사드립니다. 푸른동사님은 제가 6월에 잘한 게요. 병실에 입원해 있으며 쓰기 성경하고 울 병실 환자분들과 주일 예배 온라인으로 드렸던 거. 또 퇴원해서 뒷동산 산책로 운동하고 일상 복귀 위해 통원 치료 잘하고 있다고 보내주셨어요. 소이1226번님은 처음 글 남겨봐요. 교회 다닌 지 2년 됐는데 늦게 주님 만난 만큼 자세히 알고 싶어서 1년간 제자 훈련 받았어요. 쏟아지는 숙제와 필사 때문에 그만두고 싶었던 적도 있지만 주님의 은혜로 2주 전에 끝까지 마치고 매주 1회씩 훈련팀과 함께 성경 통독 시작했습니다. 와, 올 한 해 1독이 목표라고 너무너무 멋지십니다. 이병희님은 6월 한 달 내내 감기를 달고 지냈지만 그래도 찬양대 안 빠지고 11시 예배 다 섬기고 찬양부 헌신 예배도 드린 거 기특하다 칭찬해주고 싶어요. 목이 아프고 기침 나와서 찬양하기 쉽진 않았거든요.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할 때 가장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대단하십니다. 요즘 감기 많이들 걸리시던데. 네. 태연님이 6월 잘한 거, 도자기 몰래 시작한 거, 흙덩이가 그릇이 되는 게 정말 신기하고 흙촉감이 너무 좋아요. 점점 더 실력도 발전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이렇게 주기적으로 보내주셔서 보고 있는데 진짜 그릇이 되어가더라고요. 어여쁜 자연님이 6월 중에 먼 곳 아버지 댁 가서 콩 심고 또 병원도 같이 다녀오고 신혼 때 외국 다녀오고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처음으로 자매들과 일본 여행 다녀온 거 후회가 되지 않는 달이었어요. 진짜 자매들과 함께 일본 여행 너무너무 좋았겠습니다. 진아예요님이 9일 입원 중 생일을 맞아서 처음으로 엄마와 언니들께 감사하며 울컥했어요. 한층 성장함을 느낀 입원 생활이었네요. 4983님, 6월에 직장 내 외국인이 다쳤을 때 급한 외근도 만사 제쳐두고 병원에 함께 가서 치료 도와준 것도 잘한 일인지 모르겠지만 외근 중에 적어봅니다. 너무 잘하셨죠. 네, 다쳤다는데 일 제쳐두고 돕는 게 우선이었죠. 파크릭스님은 5월 말에 26년 다닌 직장 정년 퇴직했는데 출근할 때 일어나던 4시 반에 일어나 CBS 음악방송 들으며 공원 걷고 사연 보내고 음악 들으며 하루를 보낸 게 잘한 것 같아요. 파크릭스님 26년 정말 고생 많으셨네요. 장기영님도 교회에서 중보기도학교 졸업하게 됐다고 하반기 목표 성경 1독이랍니다. 블루딱따구리님도 3등으로 지금까지 주찬송 잘 출첵 참석하는 거고요. 감기 잘 안 걸리는데 약 잘 처방받고 운동하며 체중 유지 잘해서 지금 거의 좋아졌어요. 1058번님 마지막으로 성경통독 5일, 주 5일 했던 게 기억에 남아요. 사실 처음 문턱 들어설 때는 쑥스럽기도 하고 용기도 나지 않았는데 전진님의 방송을 알게 되고 날마다 청취하며 성경통독하는 게 제 삶이 되었다고 거룩한 분위기 늘 함께할게요 하셨습니다. 와, 6월을 정말 이렇게 알차게들 보내셨어요. 선물을 정말 마음 같아서는 다 드리고 싶지만 제가 탈탈탈 털어서 예 미숫가루 받으실 분 먼저 뽑습니다. 김숙희님, 소이1226번님, 또 어여쁜자연님, 4983님, 블루딱따구리님 보내드리고요. 또 커피잼 받으실 분 장기영님, 1058번님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제가 가끔씩 이렇게 주제 알려드리고 사연 받을게요. 예, 7월에 또 선물이 리필되니까요. 네, 앞으로도 이런 시간 많이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여쁜 자유님이 이 곡 남겨주셨어요. 피아워십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오늘 끝곡 소마트리오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연주곡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한 달을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죠. 바쁘게 달려온 날도 지쳐서 멈춰선 날도 있었는데요. 103세까지 사셨던 한국교회의 큰 어른 방지일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달아질지언정 녹슬지 않겠다. 달아지는 것과 녹스는 건 다르죠. 달아진다는 건 열심히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는 겁니다. 수고한 흔적이죠. 녹스는 건 다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사명을 잃어서, 감사가 식어서 생기는 겁니다. 6월 한 달, 우리는 달아졌나요? 녹슬었나요?

모세는 120세에도 눈이 흐리지 않았습니다. 사명을 붙든 사람의 영혼은 나이가 들어도 마르지 않는다는 걸 보여줍니다. 7월에는 우리의 눈을 다시 하나님께 맞추고 새로운 한 달을 시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남은 오후도 평안하세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전진이었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희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2: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3: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CBS 스페셜입니다. CBS 스페셜은 CBS TV가 제작한 올포원, 성서학당, 새롭게 하소서, 잘 믿고 잘 사는 법 등 신앙 프로그램을 오디오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경을 쉽게 이해하도록 풀어주는 눈높이 강의와 말씀을 삶으로 실천하는 신앙인들의 간증, 말씀에서 지혜를 얻는 큐티, 우리의 삶과 밀접한 수많은 신앙적 질문 등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데 필수적인 자양분인 말씀을 다양한 시선을 통해 새롭게 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나봅니다.

0: 요즘에 여러분은 주님을 좀 깊게 만나고 계신가요?
1: 아, 사실 여기 아름다운 분이 이렇게 많잖아요.
0: 네. 네네.
1: 아, 똑똑. 아우, 안 돼. 이렇게 주님이 매번 제 마음에, 우리 마음에 이렇게 똑똑 두들기시는데, 바로바로 내가 응답을 못했나 싶기도 해서, 아, 내 신앙은 괜찮나? 이런 생각할 때가 좀 있어요.
2: 여기 비상구 없나요?
0: 비상구?
1: 그냥
2: 에이, 코로나 시대에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진 제 신앙에, 우리 신앙에 돌파구가 요즘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0: 네. 그러실 줄 알고 새 단장도 한 김에 저희가 올포원 식구들과 함께 느슨해진 신앙을 재건하는 시리즈를 좀 해보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자, 무엇을 통해서 할까요?
3: 이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성경 속에 많이 들어있다는 게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갑자기 정말.
4: 오늘 이렇게 또 새롭게 바뀐 무대에서 첫 시간에 배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 어떤 게 있을지 점점 궁금해지는데요. 네. 목사님, 오늘 만나볼 얘기들은 어떤 얘기들인가요?
5: 재밌는 얘기요.
0: 네.
6: 네, 뭐 저도 뭐 재밌는 얘기인데 일단 언약이라는 말만 들으면 좀 설레요,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은 언제나 설레잖아요. 우리 눈 오는 날 거기서 만나자 이런 것처럼.
3: 시인이시다.

0: 저는 오늘 성질 부리지 않는 하나님? 네.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어요. 언약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는.
1: 예. 신앙 재건 시리즈 첫 시간 목사님들께서 힌트를 알듯 말듯 하게만 주셨는데요. 노아에게 주신 무지개 언약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셨다고 합니다. 자,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잡아주실 수 있을지 김윤희 목사님 설교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2: 사실 언약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신약하고 구약할 때 새로 발견한 약이고 옛날 약이 아니라 그 약이 언약이래 뜻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 무지개 언약인데요. 그러기 때문에 아마 이걸 무지개 색깔로 무대를 꾸미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그죠? 일부러 그랬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이제 무지개 하면 와, 제가 떠오르는 말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 사람을 못 봤어요. 무지개가 보이면 와, 무지개다 그래요 다. 그리고 이제 핸드폰 갖다 대는 거죠. 이제 쌍무지개가 뜨면 마치 그날이 뭔가 대통 운수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죠. 애들 하면 영락 없이 아름다운 집을 그려보라 그러면 이제 집 그리고 뭐 꽃밭 그리고 뒤에 또 뭘 그리죠? 무지개를 그려요. 그래서 이제 그 무지개라는 거 우리를 참 기분 좋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이 노아 홍수 후에 노아의 가족과 맺으신 이 무지개 언약 어떤 뜻이 있을까요? 한 세 가지로만 너무나 많이 뜻이 있겠죠. 세 가지로만 저는 정리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진노를 거두셨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 바벨론 창조 이야기, 이제 쉽게 이야기지만 서사시라고 얘기합니다. 바벨론 창조 서사시. 서사시라는 건 뭐냐면 영웅 이야기나 무슨 뭐 전설, 신화, 역사 이런 거를 아주 장시로 기록한 것을 말해요. 이제 그 거기에 보면 마르둑이라는 신 들어보셨죠? 성경 어딘가에 나옵니다. 마르둑이라는 신이 전쟁 승리 후에 무기로 사용했던 활을 하늘에 이렇게 놓았다는 말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별자리가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지개가 활 모양으로 생겨서 그러나 왜 활과 무지개를 연결시키는 것일까라는 질문이 대두가 됐죠. 사실 무지개라는 단어와 이 활이라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보면 똑같아요. 캐셰트라는 한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무지개가 옛날 그런 고대 서사시나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 이미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 무지개를 우리는 낭만적으로 보지만 어떤 학자는 그래서 이제 무지개를 보면서 undrawn bow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화살을 당기지 않은 활, 이제 그런 의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더 이상 그 전쟁 무기를 사용하지 않을게, 뭐 그런 의미죠. 또 화살을 가지고 적을 쫓지 않을게라는 그런 의미로 봐서 이 무기를 쓸 정도로 진노하시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가 있습니다. 진노하시지 않겠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상징입니다. 노아의 방주 이야기는 앞으로 다가올 출애굽 이야기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비슷한 면이 있는 거죠. 노아는 홍수 속에서, 그죠? 거기를 구원을 받아, 물 속에서 구원을 받아 마른 땅으로 나옵니다. 홍해를 어떻게 하죠? 그 홍해 바다를 물속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걷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 언약은 복음과 구원의 약속의 상징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54절 9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54장 9절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노니 라고 말씀하세요. 뭐를 연결시킵니까? 이스라엘의 회복과 노아의 홍수 심판 맹세를 하나님께서 연결시키십니다. 이것은 그때 맹세했듯이 더 이상 노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이거는 인류 구원과도 밀접한 약속이 있습니다. 뭡니까? 사망과 혼돈, 이런 심판, 이런

0: 그런 것에서 노아를 구원했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겠다는 구원의 상징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개를 보시면 이제는 뭐라 그래요? 와, 구원의 상징이다. 복음이다. 또 아주 아주 간접적으로 연결시키면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무지개 언약의 핵심 중 하나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억하다의 반대는 뭐죠?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사실 시편의 저자도 너무나 힘들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겠나이까? 하나님의 얼굴을 숨겨요? 근데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왜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세요? 또 예레미야 예가에서는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안 버리셨어요. 근데 그렇게 느낀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를 기억 안 하실까? 내가 너무 시시해서 나한테 관심이 없으시나?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고 헌금도 많이 안 했더니 헌금 많이 한 사람만 이뻐하시는가? 나는 그런 미미한 존재인가? 그것은 우리의 느낌일 뿐이에요. 시편의 저자가 그렇게 말했듯이 이 하나님과는 관계없어요. 근데 이 노아의 홍수도 너무나 위로가 되는 거는 뭐냐면 우리한테 조건적으로 달린 게 아니에요. 내가 시시하면 관심이 없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겠다고 맹세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느낄 때 바로 나를 기억하시고 옆에 계시고 어떤 시에서 보면 나를 들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무지개 언약은 파괴적 진노에서 파괴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의 상징이며 심판에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며 기억하심을 통해서 적대를 하나님의 의지적 헌신으로 바꾸신 것이며 또 한 가지 더해서 창세기 1장의 창조의 회복이며 축복의 회복이며 생명의 회복이며 차마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인류를 향한 사랑이며 아담의 가족을 통한 새로운 시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시편 저자, 아까 어떻게 나를 잊어버리셨어요? 한 시편 저자는 마지막에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이런 것을 다 아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셨음이니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려울 때, 힘들 때 무지개를 생각하시면서 동일한 신앙 고백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이다. 시편 저자도 하나님 압니다. 근데 그렇게 느끼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도 하나님 알아요. 찬송합니다. 내게 은덕을 베푸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으로 끝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무지개,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빨준 노초 파남보 했던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영적인 은혜의 상징으로 의미를 더해서 우리 어른이 됐을 때에는 또 다른 의미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상징으로 우리를 기억하신다는 의미로 다가오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은덕을 잊지 않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2: 노아의 홍수, 이거 무시무시한 사건이죠. 끔찍해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는 어떤 하나님의 한탄과 분노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표현이 너무 세요.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무시무시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쓸어버리다라는 히브리어 단어의 의미는 지우다는 의미입니다. 그냥 지우기로 지우겠다는 거예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40주야를 40일 밤낮을 비를 내리시고 홍수를 통해 가지고 모든 호흡하는 것들을 다 죽음으로 실행시키셨습니다. 창세기 7장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는데 22절 그 코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다 죽었어.

0: 노아 홍수의 결과입니다. 자, 홍수가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셨습니다. 홍수 같은 방법으로 멸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무지개 언약입니다, 이게. 자, 무지개 언약. 아, 근데 이 기가 막힌 게 뭐냐면 이 언약이 무엇 때문인지를 다시 반복해서 얘기할까요? 무엇 때문이냐 하면 인간의 죄성 때문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반드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8장 21절에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다시 멸하지 않겠다고 약속은 했는데 어쩔 수 없는 인간이야. 그럼 어떻게야? 종말을 피할 길이 없어요. 엄격한 기준을 제시하면 한 명도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지개 언약은 사실 알고 보면 하나님의 기준의 하향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을 낮추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기준을 낮추신 하향 사건의 결정판이 바로 예수의 성육신 사건입니다. 거기서 완성이 됩니다. 자, 무지개 언약은 분명히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언약이지만 우리를 살리시겠다는 언약은 그리스도 예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무지개 언약이 무엇으로 완성되었느냐 하면 피의 언약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로 완성된 겁니다. 자, 여기에 이제 매우 중요한 부분이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이 예수님께서 하신 이 피의 언약의 사건을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주님이 유월절 식사 때 포도주를 드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유심히 살펴보게 되면 무지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약간 다른 얘기지만 사실은 개인적으로 이건 약간 시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요즘 무지개가 잘 안 보여. 잘 안 보이죠. 무지개 지난 한 달 이내에 본 사람 없잖아요. 무지개가 보이지 않는다고 낙심해야 될 것은 낭만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혹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런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정말 이 무지개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한 멸망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죄를 범하고 있고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끔 무지개가 잘 안 보이면 가슴이 뜨끔합니다. 주님, 정신 바짝 차리게 도와주시고 무지개를 보지 않아도 될 만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2: 제가 한번 성경에 검색을 해봤습니다. 무지개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 어디에 나올까 검색을 해보니까 무지개라는 이미지는 참 좋은데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횟수는, 언급되는 횟수는 굉장히 적지만 너무나 중요한 구절들이 있어요. 에스겔서 1장 28절에 보면 이 무지개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그러니까 무지개의 모양이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이라. 이렇게 에스겔은 그 아름다운 광채를, 하나님의 광채를 무지개로 묘사를 하였어요.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무지개로 둘러싸여 있다는 것, 또 무지개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희망이고 또 우리에게 있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지를 기대하게 하지 않습니까? 이 무지개가 또 많이 나오는 것은 우리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나와요. 창세기 9장 16절부터 17절에 보니까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하셨더라.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세우셨는데 우리도 구름 사이에 세워져 있는 무지개를 보잖아요. 그런데 이 본문 구절은 하나님도 그 무지개를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둘 다가 하나님도 무지개를 보고 계시고 우리도 그 무지개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계셔요. 그래서 이 무지개를 통해서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언약을 하시려고 서로가 바라보게 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본문에 내가 이제는 홍수로 더 이상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을 멸하지 않고 땅도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지개를 보면 아, 우리가 죽지는 않겠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전에는 모든 사람들의 악함으로 인해서 그냥 땅과 모든 육체를 가지고 있는 생물들과 사람에게까지 다 진노를 표현하셨는데 하나님이 그 진노를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김윤희 교수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에 활과 무지개 모양이 같아서 어원이 같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활의 방향이 둥근 테두리가 어디를 향하는가가 중요해요. 사람이 바라보면 그 테두리는 하늘을 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는데 누구에게 진노하시는가 하는 것을 이 활의 방향, 무지개의 방향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여러분, 물로 하나님은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심판하시잖아요. 이 무지개 언약을 볼 때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의 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방법을 바꾸셨어요. 이 진노를 감당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향한 진노를 자기 아들에게 다 쏟으신 거예요. 이 시대도 알 수 없는 노아의 시대에도 하나님이 이렇게 무지개를 통하여 자기의 언약을 드러내셨는데 나중에 이제 선지자 중에 호세아 정도가 되면 호세아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다 우상 숭배만 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진노를 하려고 소돔 고모라와 스보이마라고 탄식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서 막 분노가 진노가 불같이 일어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내 속에서 거룩함이 타올라서 내가 너희들을 향하여 진노하지 않겠다. 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그러시면서 그 진노를 자기에게로 거두시는데 이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기 희생, 진노를 받을 자가 없는 인생들을 보시면서 더 이상 진노하지 아니하시고 자기 아들을 통하여서 진노하시고 되려 우리는 그 진노하시는 아들을 보면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무지개,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의 약속이고 새로운 세상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무지개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자기 찔림, 자기 상처, 자기 고통은 우리를 위한 슬픔의 눈물이고 그 슬픔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는 슬픔의 사람이라, 아버지의 슬픔을 대신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무지개는 그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너무나 자기 자신을 정죄하고 또 삶의 환경이 변화해서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를 겪으면서 우리 모두는 다 변화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두려워해요. 그러나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전히 우리 삶에 이 코로나가 팬데믹을 불러온 코로나 바이러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인지 아니면 인간의 타락이 자연 질서에 가져온 무자기적인 혼란인지 구별하기는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심판 속에도 하나님의 자비가 함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심판을 이기는 긍휼의 십자가로, 긍휼의 무지개로

0: 우리 모두가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지개가 뜰 때 자기 아들에게 진노를 쏟으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1: 아멘. 하늘의 뜬 무지개

0: 작가님이 써주신 거예요? 아니면 직접 본인 생각이에요? 너무 멋진데?
1: 제 생각입니다.
0: 아, 멋있다.
2: 저는 또 한편으로 물을 너무 무서워해서 근데 또 이제 주님께서 이제 물로서 물로 이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약속이 너무너무 다행인 것 같아요. 진짜 다행이에요.
3: 네. 근데 그 무지개가 이 비 온 뒤에 물과 빛이 만나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홍수 뒤에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다는 거, 그 어떤 의미인지 저 좀 궁금해요.
0: 신기하죠, 그때. 그 유대인들이 그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징표, 이 무지개가 징표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 하나님과의 언약에 맺은 징표가 무지개다라는 걸 제일 먼저 아이들이 가르친대요. 사실 근데 궁금한 건, 우리와 그 하나님 맺으신 언약의 징표가 무지개 말고도 성경에 등장하는 게 몇 가지 있다던데, 그게 어떤 건지 좀 궁금하고, 또 구두로 사실은 하나님이 언약을 내가 이렇게 해줄게, 뭐 이렇게 저라도 치우치자 내가 함께 할게, 그냥 구두로만 이렇게 말씀하실 때도 많았잖아요. 근데 구두로만 하시지 않고 꼭 징표를 보여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서 그게 좀 궁금해요, 목사님.
1: 일단은 저는 무지개 언약이 너무 감사한 게, 그게 없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가 많이 오면 방주를 짓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교회마다 큰 교회 옆에는 방주가, 우리 교인들은 이리로 오세요, 뭐 이랬을 것 같아요.
4: 구명보트처럼.
1: 그렇죠. 그래서 너무 그 혼란을 없애주신 게 일단은 현실적인 입장에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왜 징표냐. 사실은 굉장히 이게 효과가 좋은 게, 그 남친이 주고 간 그 목걸이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데 남친하고 헤어질라 그러는데 딱 보니까 안 되겠어. 이 정말 이 시각적인 건 중요한 거거든요. 말만 남기는 거보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요단강이 흐르죠. 이제 제사장이 궤를 메고 여호수아 이제 랑 함께 요단강을 건너요. 어떻게 됐죠? 제사장이 이제 언약궤를 메고 가운데 서요. 그럼 열두 지파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그 선곳에 돌을 다 주워서, 그죠? 열두 개의 기념돌비, 기억나시나요? 그것을 이제 놓으라고, 나중에 전시에 놓으라는 거죠. 전시장에.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랬냐면, 너희 중에 표징이 될 거라 그랬어요. 그럼 이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두세 가지 효과가 있어요. 그냥 스토리만 들려주는 것보다 이게 뭐야? 왜 이게 돌이 있어? 교육적 효과예요. 하나님은 제가 보기에 최고의 교육자입니다. 그래서 시각재료를 사용해서 그런 스토리도 들려주고 기억에 남고 또 증거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을 영영한 기념비로서 하나님이 하실 역사를 그 세대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대대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우리는 그 기념돌비는 못 보지만 그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도 하나님이 하신 역사, 능력, 이런 것들을 이제 교육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왜 그랬냐, 상징, 기억, 교육, 전달, 이런 것을 극대화하는 하나님의 교육자적 면모가 아니실까 생각을 합니다.
5: 사실 언약의 증표로서는 신약성경에는 예수님의 만찬밖에 없잖아요. 포도주밖에 없는데, 구약의 사람들은 이런 언약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왜 하나님 말씀으로만 하셔도 되는데 증표를 통해서 했을까. 특별히 무지개, 서로 함께 바라보는 거잖아요. 구약의 언어로 한다면 하나님을 바라보거나 만나는 자는 죽음에 처하는데, 하나님은 약간 비켜서서 너 나 바라봐도 안 죽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약속의 증표를, 무지개를 딱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이라 그럴까요? 그런 걸 좀 느껴. 그래서 우리가 굳이 증표가 필요한 이유는 우리의 존재의 한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모습으로서 증표가 너무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6: 네. 자, 증표를 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께서 해주신 언약을 기억하게 되고 또 그 언약을 이루고 계시다는 걸 믿게 되죠. 우리가 안식일만 해도 잘 기억하지 못하고 매번 돌아오는 걸 거룩하게 지키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걸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구나라는 게 또 은혜가 됩니다.
7: 정말 반드시를 넘어서 무섭도록 지키시는 분이시죠. 네.
6: 그거를 깜

0: 깜빡 잊고 사는 우리인데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다?
1: 노아와 맺으신 무지개 언약의 숨은 넘사벽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질문 타임!
2: 그런데 보통 약속은요 상호잖아요. 내가 이렇게 할 테니까 너도 우리 이렇게 해서 요거 이렇게 이루자. 그게 이제 보통 약속인데 하나님은 어떤 상호적인 게 아니신 거예요. 그냥 일방적인.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실은 이렇게 보면 피해자일 수도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0: 하나님은 어떤 손해.
2: 네, 그러니까 하나님은 손해자예요. 네, 항상 네. 일반적인 언약을 주신 걸까? 그러니까 무지개만 보여주시고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안 하셨잖아요.
1: 그래서 저는 이 언약이 무서워서 인간의 죄와 악을 어떻게 대하시려고 그러는 건지 하정환 목사님께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3: 뭐 일단 그 하나님의 언약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가 일방적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처음에 우리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인간이 항상 악하잖아요. 네. 그거 어떻게 상호적일 수 있어요? 아까 우리 저기 문 두들기고 뭐 예수님께서 문 두들기신다고 그거는 그래도 좀 믿음이 있는 애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창세기 아 저기 요한복음 20장 말씀 보면 그냥 뚫고 들어오셔요. 문을 닫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분이 급하시면 그냥 막 하셔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시고 그것의 표현이 일방적이에요. 구원을 위한 일방적인 것이죠. 근데 뭐 맛있는 음식을 차려놓고서 왜 마음대로 차리셨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앞에 집 앞을 나갔더니 아버지가 차를 하나 만들어 놓으신 거야. 새 차를 뽑아서 너 버스 타고 다니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내가 하나 준비했다. 왜요? 왜? 아, 물어보지도 않으시고. 그래요? 그건 일방적이라는 말은 사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것으로 다가오신 게 아니잖아요. 자, 이 무지개 언약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무지개 언약을 보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이 아까 이제 목사님이 사람 우리도 보고 하나님도 보고 사실 무지개를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이 보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하신 다음에 다시 멸하지 않겠다. 그런 다음에 그걸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지개 언약을 세우신 거라니까요. 제가 창세기 9장 읽어볼 게 잘 들어보세요. 9장 13절부터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하나님이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누가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니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지개를 보면서 와 하나님 우리를 멸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것의 정확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 이게 우리에게 엄청난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몰라서 무지개 이게 아니고 이 말씀을 하심으로 우리에게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요구하시는 거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은 우리가 뭘 반응해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반응과 아무 상관없이 그분께서 다 이루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서워할 것도 없고 아까 좀 쫀다고 얘기하셨죠.
2: 네, 무서워요.
3: 무서워할 것도 없고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할 것은 언약이 갖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 언약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사랑이죠. 사랑. 언약이 사랑으로 해석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무지개 언약은 다시는 이 같은 방법으로 멸망시키지 않겠다.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과의 약속인 거예요. 무지개를 보면서 내가 보고 기억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보고 결정하시니까 우리는 인정만 하면 돼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죄와 악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무지개 언약을 세웠다고 한 것은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한 것이지 구원하겠다는 약속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무지개 언약은 심판을 유보하신 사건입니다. 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심판을 유보한 거죠. 그러면 죄와 악은? 우리의 죄와 악은? 그건 반드시 심판받죠. 반드시 심판받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언약을 세우신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0: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입니다. 그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 그 흘린 피로 우리 죄를 사하시겠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일방적 언약이에요. 우리가 뭐 동의했나요? 언제 올라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우리에게 동의를 구하지 아니하시고 일방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남은 건 뭐냐?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거. 그게 믿음이에요. 아, 인정하는 거.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걱정할 거 하나도 없고 무서워할 것 아무것도 없고 그냥 인정하시고 지금 창호 형제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거. 그게 이제 제대로 하는 겁니다.
1: 목사님들 설교를 들어보니까 옛날에는 그냥 무지개 보면은 무지개다 예쁘다 이러고 끝났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하나님이 긍휼이 저렇게 크구나 이렇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근데 김병렬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화살 그 모양대로 이렇게 무지개가 이렇게 떴다. 근데 그 모양을 보면은 화살이 인간이 아닌 하나님한테 향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크면은 화살이 본인한테 이렇게 돌리셨고 또 무지개가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얼마나 크신 걸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2: 이렇게 작은 사람한테 얼마나 큰 걸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을 하겠습니까? 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얼마나 큰가라고 묻는 질문은 아마 인류의 믿음을 가지고 간 모든 사람을 다 더해도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다 드러내지 못할 거예요. 못할 거예요. 저는 계속 두 분 교수님과 목사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언약이 우리의 심판에 대한 유보이지 심판하지 않겠다는 게 아닌데 그 심판을 누구에게 하셨는가 이것만 생각해도 너무 크다고 생각해요. 그것만으로도 넉넉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사람들은 자꾸 삶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자꾸 내가 심판받는다 이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이렇게 길을 가다가도 넘어지면 오늘 큐티를 안 해서 그런가 쓸데없는 정죄감들이 너무 많은데 만약 그런 방식으로 1대1로 대응한다면 오늘 여기 방송에 나올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1: 못 나옵니다. 네. 네.
2: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의 생명을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믿는 저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의 생명까지도 아니 사람만이 아니라 피조물 다른 모든 피조물까지도 지금 붙들고 계시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긍휼과 사랑이 얼마나 큰가를 어떤 범위로 말할 수는 너무 없는 것 같고요. 다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그걸 누리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고 저는 감격할 뿐이에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이 자기 희생이라는 것이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도 계속 언약 속에도 나타나고 그 이후에 모든 언약에 다 신실함이 하나님 쪽에서 나타나지 사람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언약을 맺은 사람은 참 많으나 그 언약을 이룬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신 예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멘. 그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 백성 삼아주신 것이 감사하고 오늘 또 이렇게 호흡하며 사는 게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3: 네, 방금 말씀하신 이제 두 분이 말씀하신 것을 약간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조건이 없는 언약이 있고요.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분이 너무나 좋은 예수님의 언약도 새 언약인데 조건이 없어요. 무조건 피로 용서받는 언약이에요. 우리의 죄 관계 없이. 그래서 이제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고요. 그러나 조건이 있는 언약도 있습니다. 신명기 같은 데 보면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니네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안 하면 벌 받고 그거는 두려워해야 돼요. 조건이 있기 때문에 네, 그렇게 구별될 수 있습니다.
1: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건 구름 속에 가려져 있는 것처럼 답답한 이 코로나 시국에서도 영원히 신실하게 하나님의 언약이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죠. 오늘 있는 우리 이 자리에서도 노아와 맺어주신 무지개 언약이 내 삶에 작동하고 있다는 믿음을 좀 확인해 보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4: 네. 목사님들은 이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느끼셨을 때가 있으셨는지 좀 궁금해요.

0: 그리고 또 이 무지개 언약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의 그 삶과 신앙의 모습들도 좀 이렇게 이야기 나눠주시면, 실례를 들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저는 이제 이게 맞을지 모르겠는데요. 조금 그 이상한 그 얘기긴 한데, 이제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갑자기, 이제 제가 신학교 총장이잖아요.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재정적으로 좀 후원을 하고 싶다고. 근데 그건 정말 드문 일이에요. 주로 제가 요청을 하지. 그렇죠. 전화해서 해주시겠다는 경우는 정말 거의 0%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잘해서 우리 외국에 있는 학생을 선교적으로 데려와서 그 학생한테 전 장학금을 주는 이제 그런 걸 소개해드렸더니 기쁘게 하시겠다고. 그래서 했어요.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그 학생이. 근데 그 목사님이 저희 남편을 만났어요. 박성민 목사님을. 그래서 저한테는 일체 하지 않은 스토리를 얘기를 해주셨어요. 이제 박성민 목사님이 얼른 저한테 얘기를 오셔서 해주신 거죠. 근데 뭐냐면 이분이 이제 저희 아버님 김중원 목사님을 알고 계세요. 근데 이제 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김중원 목사님이 음성으로 그 목소리를 아는데 막 부르시면서 윤희를 좀 도와주라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학교랑 연결을 이제 마음에 된 거예요. 그거 저도 어떻게 설명할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저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래갖고. 그래서 이제 좋은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 게 지금도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제, 물론 하나님이 하신 거겠죠. 갑자기 아버님이 막 나타나서 그러신 건 아닐 텐데. 제가 기도하면서 되도록 많은 목사님들에게 아버님이 좀 말씀해 주시면 어떨까라고 하기는 했는데
2: 괜찮다.
1: 저한테는 너무 희망과 축복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3: 사실 뭐 무지개를 너무 보는 건 별로 안 좋습니다.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무지개를 보면서 너무 안심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이 항상 악하고 더러워지고 그런데 무지개가 보여. 나름대로 안심해요.
1: 괜찮구나.
3: 괜찮구나. 무지개 언약은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지. 하나님이 보고 기억하시기 위한 것이지 우리 보고 안심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저는 무지개를 안 봤으면 좋겠어요, 이제. 무지개 좀 보지 말고, 그럼 뭘 봐야 되느냐? 우리의 죄를 봐야죠. 왜 무지개를 봐요? 우리의 죄를 봐야죠. 회개하고 믿음으로 새로운 존재로의 삶에 집중해야죠. 그러니까 무지개, 저는 뭐 이번 이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면서 여기에 무슨 뭐 여러 가지 무지개 해석들이 있어요. 뭐 이게 그런 거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정직하게 코로나 상황만 보더라도 생태계를 파괴하고 우리가 자연질서를 훼손하면서 이게 100년, 200년, 300년 만에 와야 될 것이, 1000년 만에 와야 될 것이 100년 만에, 이제 20년 만에, 이제 생태학자들은 더 빠른 속도로 온다고 하잖아요. 질서가 깨진 거. 회개해야 될 일이지. 여기서 무지개를 찾아요. 뭔 무지개를 찾긴 뭔 찾습니까? 제가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처럼 오락가락 하는 거예요. 아니 저희들을 다시는 사랑하지 않겠다고 해놓고서 호세아를 보면 다시는 너희를 사랑하지 않겠다 해놓고서 사랑하시잖아요.
2: 그러니까요.
3: 그 얘기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4: 하나님 많이 사랑하시니까 많이 약하신 거예요.
1: 네. 이분들 다 소화하셨어요. 네. 다 어우러서 네. 받아들이셨을 네. 것 같아요.
5: 진짜 코로나 상황에서 무지개를 말씀하실 때는 저는 하 목사님의 의견에 진짜 많이 동의가 돼요. 우리의 아픔에 대해서 더 많이 봤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그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은 자기 공동체를 통하여서 이루어 가시는 것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전히 악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작은 행동이지만 그 행동들을 통하여 서로 살아가요. 저는 개인적으로도 아내가 심히 아프지만 지난 2년 동안에 저희 아들이 교회 생활하는 걸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지난 주일날 토요일날 리더 모임을 하면서 그 담당 교육자를 통해서 들었는데 아들이 울었다는 거예요. 리더 모임을 하면서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다 울었는가 이야기하니까 이 코로나 상황이 되어서 삶이 너무너무 피폐해졌는데 성도들이 우리 가정과 이 아이의 삶에 많은 도움이 있었다.

0: 그러면서 나에게는 너무나 많은 삼촌들이 있고 이모가 있다고 그 이야기를 하면서 아 교회가 이런 곳이냐고 이야기를 하면 아들이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됐는데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장 집사님도 같이 울고 청년들이 같이 울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에 참 개인적인 아픔도 있고 시대적인 아픔도 있고 다 있지만 결국 그것을 극복해가는 모습은 작은 형제 자매들의 사랑으로 가지고 이게 우리가 한 단계 넘어가고 그 아이의 마음속에 새로운 어떤 희망과 또 다른 사람들을 품는 연민의 정이 있구나. 그래서 이 아이가 했던 말이 내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나도 그 사랑을 돌려주겠다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저는 그 말이 마치 무지개 은약처럼 들렸어요.
1: 네. 앞에 잘 보이지 않고 굉장히 깜깜할 때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가라는 의심이 들기도 하는데 그럴 때 내 마음과 신앙이 흔들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는 징표로 또 무지개를 봐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늘 보고 무지개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좀 키워간다면 좋지 않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자, 시청자분들의 답답한 신앙 궁금증도 저희 올포원이 시원하게 풀어드리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어요. 올포원이 마련한 시청자 질문 타임. 네, 어떤 질문 준비하셨죠?
2: 네, 제가 준비했습니다. 네. 서울 동작구에 사시는 고미호님이 보내주신 질문인데요. 성경에서 아크의 의미가 궁금합니다. 아크. 노아의 방주, 아크. 모세의 바구니, 언약궤 모두 이 아크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아크는 어떤 의미인가요?
3: 그러니까 아무래도 구약 네. 예, 합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네. 드는데요. 너무 관찰력이 좋으신 것 같아요. 영어로는 다 아크예요. 그러니까 노아스 아크, the ark of the covenant, 언약궤 뭐 이런 식으로 다 아크인데 히브리어로 구분이 됩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노아스 아크는 테바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그 언약궤는 아론이라는 단어를 써요. 근데 이제 의미는 다 상자 같은 거예요. 뭔가를 넣는. 그렇지만 분리해서 씁니다. 근데 재밌는 거 하나는 이제 노아스 아크 그게 나오죠. 출애굽기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출애굽기에 가면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도 이게 테바인데 테바로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어를 아는 묘미가 그건데 이 모세 구원 받는다. 왜 그러냐면 구원의 방주인 그 방주를 썼잖아요. 작은 방주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눈치를 채는 힌트죠. 구원 받겠구나. 근데 어떻게 받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언약궤를 넣은 아론은 또 어디서도 쓰였냐면요. 요셉의 시체를 담은 관도 아론이에요. 그래서 이게 뭐 그 단어 본인들이 쓰는 용법이 조금씩 다르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아주 좋은 관찰을 해주신 겁니다. 네.
4: 이분 영어를 잘하시는 분이시죠.
3: 그러네요. 그럼 저도 깜짝 놀랐어요.
4: 영어 성경을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3: 네. 그러니까요.
1: 두 분 목사님 어떻게 더 곁들여 주실 말씀?
5: 뭐 워낙에 잘 말씀하셨죠.
1: 네. 네. 시원한 답변이 되셨을 거라 믿습니다. 올포원을 보다가 또 성경을 읽다가 그리고 생활을 하다가 신앙적인 궁금증이 생기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올포원으로 보내주시면 목사님들 귀한 답변 마련해 드리고요. 시청자분들의 질문 기회 놓치지 마시고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받은 은혜 한마디씩 정리하면서 마칠 텐데요. 노아와 무지개 언약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네모다. 김윤희 목사님도 무얼 넣으실까요?
3: 네, 무지개 언약은 어쨌거나 무슨 해석이 있거나 어쨌든 봄은 기쁘잖아요. 그러니까 기쁨과 희망의 상징이다. 네.
5: 노아와 무지개 언약은 나에게 우리에게 한마디로 기회다. 다시 아직 살 수 있고 살아갈 시간이 남아있다는
4: 뜻이기 때문에
0: 저는 그 물과 빛으로 무지개가 만들어지잖아요. 물과 빛만 있으면 생명이 살기 때문에 노아의 언약은 생명이다.
1: 자, 우리 올포원 가족분들은 어떤 은혜 받으셨어요?
6: 노아와 무지개 언약. 무지개가 계속 뜬다고 둘리인 줄 알지 말자. 네, 우스갯소리로 호의가 계속되면 둘리인 줄 안다 이러잖아요. 근데 무지개 언약은 정말 조건 없이 주는 네. 하나님의 그러니까. 사랑. 기브앤테이크가 아니라 계속 기부인데 계속 무지개가 뜬다고 어차피 뜨니까 또 뜨네 이렇게 안심하지 말고 항상 긴장하고 감사하며 살자. 네.
7: 네. 활이 없는 우산이다.
1: 굉장히 간단한데. 멋있어.

0: 네. 무조건이니까.
1: 저처럼 주절주절할 필요가 없는데.
2: 안경. 와, 무지개 언약은 활이 없는 우산이다.
1: 안경 몇 번 쓰셨어요?
3: 네. 자, 저는 깊은 사랑이다.
0: 하나님의. 좀 뭐 비슷한 맥락으로 네. 하나님 마음과 긍휼이 느껴져서 노래로 오늘 표현하겠습니다.
3: 네.
0: 하나님 입장에서 네. 무조건 무조건이야.
2: 무지개 무지개야.
4: 짜짜라짜라짜짜짜짜.
1: 하나님께서 흐뭇하게 무지갯빛 미소를 지으시면서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끝인사는 언약을 기억하면서 외치고 마치도록 하죠.
2: 네. 분노의 활이 아니라 영원한 무지개 언약으로
4: 하나 되는 시간
5: 올포 원.

0: CBS 스페셜 오늘은 말씀으로 하나 되는 시간 올포원을 보내드렸습니다.
1: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0: 잘못된 길이 지도를 만든다. 아직 나 있지 않은 길을 가서 길을 만들어낸다는 뜻입니다. 창의성은 새로운 길을 내는 것이죠. 가끔은 절벽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새로운 길을 찾으려면 그런 위험은 무릅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박웅현의 인문학으로 광고하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선교사입니다.
3: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떤 일을 하거나 누군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때때로 힘든 순간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런 순간들이 자꾸 반복되면 아마 다들 비슷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다 관두고 싶다. 아, 그냥 포기하고 싶다. 어떠십니까? 6월 한 달을 보내면서도 혹시 이런 생각 하셨나요?

일본의 한 광고에 보면은 이런 문구가 있대요. 그만두고 싶었던 횟수는 내가 극복해 해온 횟수다. 멋진데? 그만두고 싶었던 횟수는 내가 극복해 온 횟수다. 느낌 있네. 결국 지금도 버티고 있다는 건 포기하고 싶었던 수많은 순간을 이미 다 이겨냈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을 텐데요. 자, 벌써 6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6월 30일. 그동안 힘들었던 기억들은 싹 다 털어버리고 잘 버티고 또 견뎌낸 힘으로 7월을 맞이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2026년 6월 30일 6월의 마지막 날 화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 한웅재의 임계점 들으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6293번님 오프닝 듣는데 이거 완전 내 얘기인 줄. 요즘 부쩍 직장 관두고 싶은데 사실 관계가 제일 힘들어요 라고. 어렵죠. 예. 어떤 일적인 고충보다 관계에서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게 되고 그게 더 좀 마음을 힘들게 하죠. 아. 일본의 한 광고에 나왔던 광고 카피가 그만두고 싶었던 횟수. 이거는 내가 극복해온 횟수다. 얼추 좀 맞는 말 같아요. 그죠? 저도 올 상반기, 그러니까 1월부터 지금까지 돌아보면 몇 번 있었네. 몇 번 있었어. 샬롬 CCM은 정말 단언컨대 단 한 번도 없었지만 뭐 다른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일들, 예, 이런 생각 좀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극복해 왔다는 거. 예. 그러니까 때때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 이 말을 떠올려 보시는 것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만두고 싶었던 횟수는 내가 극복해온 횟수다. 점점 더 나는 강해지는 거죠.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또 나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분을 의지하면서 다시 또 힘을 내면 좋겠습니다. 우리 6293번님도 화이팅이에요. 예, 좋은 날 올 겁니다. 닉네임 산골 이모님께서 집 앞에 나오면 옥수수를 쪄서 파시는 분이 계셔요. 요즘 많이 보이는 풍경. 이거 알죠? 근데 유혹을 어찌 떨쳐낼지. 근데 못 떨치지. 예. 나눠 먹을 것까지 사들고 일단 하나는 입에 물고 음악에 맞춰 옥수수 하모니카 불며 가볍게 출근합니다. 오하당이라고 하셨는데 오하당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오늘 하루도 당신 걸. 야, 이거 옆방에 보낼 걸 지금, 응? 여기 보내셨네. 아, 산골이모님. 어쩐지 새싹가족이시더라. 저기 잘못 보내신 것 같거든요. 예. 옥수수 맛있게 드시고, 팝송 들으시면서 잘 출근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가끔 이제 CCM 생각나시면 옆방으로 좀 놀러 오시고요. 예. 카이로스님, 아침에 한 10분 정도 듣고, 그럼 지금까지는 들으시겠네. 오후에 퇴근하면서 이어서 채방 듣는데, 앞으로도 근데 이렇게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예, 이게, 한시적으로 아마, 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제 오후 6시에도 좋은 프로그램이 또 론칭이 돼야죠. 카이로스님 고맙습니다. 오늘 출근 잘 하시고요. 약간 오늘 좀 이렇게 습하네. 아, 예, 전 오늘 그, 하얀색 반팔 티 위에다가, 반소매 난방을 좀 걸쳐 입었는데 오늘 성사학당 녹화가 있는 날이라서 근데 지금 겉옷을 약간 난방을 벗었습니다. 예. 민주맘님께서 오늘도 어김없이 성정훈 아저씨다. 예. 오늘 아침부터 조금 습한 듯하네요. 그쵸? 오늘 좀 그런 느낌이 있죠. 그래도 다들 지치지 마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시길 이라고 남기셨고 그러니까 약간 그 습도가 높은 날 또 덥고 이런 불쾌지수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약간 좀 이렇게 지치는 것 같아. 예. 어제는 서울 저녁에 폭염주의보 내려졌다고 하는데 어제도 많이 덥더라고요. 진짜. 예. 꿈이룸님께서 아침엔 샬롬 CCM 꼭 들어야 한다는 예. 좋은 진행 고마워요. 라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힌두와 사랑해님께서도 샬롬 인사 건네주셨고 되게 오랜만에 오신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예. 닉네임 제마님 샬롬 37년간의 공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출근 날이 이제 8일 남았어요. 아, 7월 다음 주까지 근무하시고 정년 퇴임하시는 건가요? 예. 8일 남았습니다. 야호! 완전 신난다. 인생 2막을 허락하신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꾸준하게 한 곳 한 일터에서 37년을 출퇴근을 했다. 이건 무조건 리스펙.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리고 이거 나만의 힘으로 된 것만 아닌 거 아시죠? 예.
정말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기에 가능. 그죠? 예. 완전 그렇습니다. 아무튼 남은 한 8일 동안 잘 또 마무리하시고 그 일터에

예, 함께 또 정든 동료들이 있잖아요. 예, 좋은 시간들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럼 좋겠네요. 예. 자, 오늘도 2시간의 배경음악 우리 샬씨 가족 보내주시는 사연들 신청곡들 나눕니다. 문자로 참여하실 때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우물정 7997번 열려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약간 습한 화요일 아침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 아침 날씨 어떤 풍경 내 마음의 상태 예, 뭐 마음 날씨 다 좋습니다. 소소한 삶의 일상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송정미 이곡 듣죠. 주는 저산 밑에 백합.

오윤진 피처링 김도현이었습니다. 삶을 예배로라는 곡 들었고요. 마커스의 달려가리, 송정미 주는 저산 밑에 백합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복스님, 파현리 내일 비 예보 있어서 그래서 습도가 좀 높은 것 같습니다. 다들 상반기 정말 너무너무 애쓰셨습니다. 하반기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멋진 걸음걸음 하시길 기도합니다. 라고 남기셨고요. 아, 그러네. 이제 상반기는 아디오, 아디오스. 내일부터 7월입니다. 우리 복스님도 애 많이 쓰셨어요. 결마미님께서 중3 딸아이 오늘부터 기말고사 시작입니다. 어제도 늦게까지 공부하고 잤는데 피곤치 않고 실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기셨네요. 마음먹기 나름님도 오늘부터 중3아이 기말고사인데요. 너무 긴장을 해서 시험 잘 보고 와 라는 말도 못해줬습니다. 그래 잘하셨어요. 네. 그런 말이 좀 부담될 수 있으니까. 얼마나 떨릴런지. 저는요 다시 학생으로 돌아가서 또 공부할 거야 일할 거야 이렇게 누가 물어보면 나 일할래 라고 합니다. 공부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라고 남기셨는데 얼마 전에 우리 초

초등학교 3학년 제 아들도 비슷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아빠, 나는 회사 가고 싶어. 학교 안 가잖아. 이런 얘기를 해서 제가 앉혀놓고, 아들아, 아빠는 새벽에 너희 한창 잘때

조회수 그런 거 있단다 라고 아주 그냥 참교육을 해줬는데 아 근데 사실 아들 그 아이 입장에서는 또 학교 가기 싫죠. 우리 또 직장인들도 월요일 막 되고 이러면 또 힘들잖아요. 월요병 증상 나타나고 막 그러잖아요. 다 상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10대 때는 10대의 어려움, 20대 때는 20대의 어려움, 40대는 또 40대의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도 아직 기말고사는 진짜 그러네. 그 기말고사 시험 기간에 계속 마음 졸이면서 공부해야 되잖아요. 아, 그거는 좀 그렇다.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시험 보는 모든 우리 학생들. 예, 화이팅! 준비한 만큼 잘 치르기를 바랄게요. 닉네임 선유님. 모기에 두 방 물렸거든요. 이놈을 못 잡고 못 찾고 있다가 아침에 화장하고 잠시 손 씻으러 갔다가 잡았어요. 피가 팡! 감사해요 그래도 라고. 아 비록 그 피가 내 피이겠으나 오늘 저녁에 오늘 밤은 이제 좀 편하게 안심하고 주무실 수 있겠네요. 순발력 있으신데 손으로 하신 거예요? 요 녀석이 탁 날아갈 위치와 어떤 그런 걸 다 감안해가지고 잡잖아요. 그래가지고 야 잘하셨습니다. 닉네임 제비꽃님. 요즘 회사에서 명퇴 신청 받는데 그간 그만두고 싶었던 횟수가 많았던 만큼 극복해 왔으니 이번에도 잘 극복하리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곡 임계점 또 오프닝 멘트가 힘이 되네요. 역시 샬 씨는 내 삶의 동반자여유 라고 남기셨습니다. 아 그래요. 버티는 게 진짜 쉽지 않은데 때로 자존심도 상하고 그냥 마음 같아서는 시원하게 사표 쓰고 싶다는 생각 누구나 다 하잖아요. 하지만 감내하고 인내하고 버티는 거 그게 강한 겁니다. 오래 살아남았다는 건 강하다는 증거. 제비꽃님 화이팅. 김영미의 물 위로 오라 이 곡 함께 나눌게요.

이슬은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였고요. 주나와 나 우리 삶에 주님 계시네. 우리 하늘나라 구름이 님도 아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곡인데 오늘따라 마음에 더 깊은 울림 있습니다. 저 한 학기 잘 마쳤습니다. 감사드려요 주님 남기셨고. 그리고 앞서 500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김형미 물 위로 오라까지 네 곡을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수현님 전북 완주는 햇빛이 쨍합니다.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잘 살아보아요 남기셨고 닉네임 조이님도 훈디 어떤 공감에 깊은 위로를 받습니다. 사실 자존심도 좀 상했고 어제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극복 하나 늘었네요 라고 잘하셨습니다. 참고 인내하고 감내

하는 건 강하다는 증거. 예. 별사탕님, 다들 시험 기간인가 보네요. 저희 아들도 그렇습니다. 중학교 그리고 사춘기 아이들 모두 화이팅팅 남기셨고, 4411번님, 오늘 마지막 출근 날입니다. 33년 6개월 건강하게 정년할 수 있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함께한 동료 대구 보훈병원 기독신우회 분들 감사드려요 하시면서, 우리 원목실 이영근 목사님 사랑합니다. 출근길 동행해준 CBS 감사드려요 라고. 아유, 대단하십니다. 오늘 마지막 출근길 만감이 교차하시겠지만 잘또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옹기장의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온 기장이 로즈콰이어 나의 등 뒤에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마음의 합한자님이 훈디, 그 훈디가 하는 유튜브는 뭐예요? 라고 물어보셨는데 저 그 CBS에서 야구 토크하는 채널이에요. 예. 그 검색창에 숫자 463, 463 치면 나옵니다. 예. 심심할 때 한번 봐주시면 좋겠어요. 닉네임 멜리사님께서 매일 아침을 활기차게 열어주는 샬롬 CCM

둘째 재수로 인해 나의 안식년이 내년으로 연기되면서 하루하루 버티게 하고 있습니다. 남은 6개월로 잘 견딜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곡 듣고 싶어요. 피아월십 나는 일어섭니다. 함께 나누고요. 2부에서 이어갈게요.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0: 지금은 오직 희망만을 말해야 할 때입니다. 살면서 부딪히게 되는 절망이라는 암벽을 어떻게든 올라야 합니다. 그것을 오르는데 제가 여러분의 밧줄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사랑하고 나누며 아끼고 살아도 인생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시작되는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이제 나눔을 경쟁해야 할 때입니다. 어몽길의 오직 희망만을 말하라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나의 미래가 되시는 하나님, 언제나 나의 길을 예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저는 단 1분 후의 일도 분별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임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나의 온전한 미래가 되시는 아버지께서 나의 앞길을 예비하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로 오늘도 선택하며 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 어제 머물렀던 자리에서 좀 더 나아가는 하루 보내게 하소서. 고민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셔서 고민이 해결되게 하시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견딜 힘을 주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진보가 있는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을

김영범 진보라 내 주님 없으면 들었고요. 앞서 2부를 여는 코너 같이 기도하실래요? 함께했습니다. 6월의 마지막 날 6월 30일 화요일 2부가 시작이 됐고요. 1시간 더 배경음악 돼드립니다. 우리 이인기 님께서도 출첵 날씨가 아침부터 많이 덥네요. 오늘도 열사병 조심하시고요 라고 남기셨고 그러니까요. 이제 한낮에는 30도를 넘어가니까 이렇게 좀 그늘 위주로 예 웬만하면 이렇게 다니시는 게 좋겠고 요즘에 그 자외선이 강하니까 작은 우산 그 들고 다니시다가 비 소나기 오면 우산 쓰고 또 비 그치면 또 태양 가리고 작은 우산 같은 거 들고 다니면 좋을 것 같아요. 순시미님 오늘도 출근 완료 6월의 마지막 날 모두 화이팅 남기셨고 식구들 모두 직장 보내고 혼밥하며 듣습니다. 오늘도 평범한 일상 감사하네요. 정정희님 반갑습니다. 우리 용일이꺼님께서 엄마와 병원에 있습니다. 항암 12차까지 잘 견디셨는데 갑자기 소화를 못하시고 있네요. 이번 열흘째입니다. 아, 빠른 쾌유가 있기를 이라고 남기셨는데 아, 어머님 조금만 더 버티시고 예, 치료 잘 받으시길 저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예. 잘 받으시고 퇴원하셔야죠. 왼손 공기 다리님, 저도 오늘 1년 반의 계약 기간 만료네요. 이곳에서 많은 위로와 사랑을 받았는데 이후의 모든 걸음에도 동행해 주실 주님 사랑합니다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예, 그래도 1년 반 꽉 채워서 열심히 달려오셨고 또 새로운 스텝도 주님이 예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축복의 사람 이 곡 듣죠. 원 스텝.

강명식 그리고 남궁성옥 헤븐 메들리였고요. 잔치 공동체 난 오늘도 기쁨을 선택해 축복의 사람 원스텝까지 세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우리 허수아비님도 와주셨고 엘리아님은 아, 샬롬 CCM 그 이벤트 두 플러스 당첨돼서 어제 처음 사용했습니다. 고마워요. 아, 잘 됐네요. 예, 신앙생활 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리브님, 요즘에 아침 텐션이 저는 좀 가라앉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훈디는 항상 매일 거의 비슷한 텐션을 유지하는데 어떤 비법이 있어요? 라고 하셨는데 사실 글쎄요. 저는 억태는 아닙니다. 예, 억지로 막 끌어올려서 하는 건 아니고 그냥 아침에 오프닝 그 시그널 나오고 이러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막 사연을 주시잖아요. 실시간으로 막 게시판에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걸 보면 약간 가슴이 좀 벅찬 건 있지. 예. 아, 오늘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는구나. 샬롬 CCM 들어주시는구나. 이런 걸 보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제 입꼬리도 올라가고 힘이 나고 텐션도 올라가고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하은이님께서도 진짜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것 같아요. 잘 듣고 있습니다. 자주 찾아뵐게요. 라고 신청곡도 주셨네. 내 진정 사모하는 아 이거 우리 1부에 들었어요. 1부에 오늘 송정미 누님 버전으로 들어가지고 이거 조금 아껴놨다가 조만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프레임님 오늘 오빠네 가족들이 다시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곳에서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길 이라고 또 남기셨고 상하이 곰돌이님 오프닝을 전도 대상자나 동역자분들 뭐 지인들과 나누고 있는데 다들 샬시의 매력에 빠져드는 중인 듯 아 정말요? 프로그램 제작진들이 엄청 기도하시는 분들인 아 지금 찔리긴 해 은혜와 감사로 매일 가슴 뭉클뭉클 공감하며 듣고 있습니다. 또 출근길에 배경음악 또 기도 공간으로 잘 활용하고 아 너무 좋죠. 예, 배경음악으로 그러니까 얼마 전에 라디오 듣는데 우리 그 한동준 FM 팝스 진행한 한동준 형님이 라디오는 너무 막 집중해서 들으시는 것도 그래요. 예, 그냥 배경음악으로 들으시면 좋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아침 시간 더 분주하잖아요. 예, 샬롬 CCM도 이렇게 배경음악으로 또 우리

2부에 기도하는 시간도 있으니까 기도 공간으로 잘 활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이미션의 오 신실하신 주 그리고 위로브와 커피소년 모든 계절에 모든 시간에 두 곡 듣고 묵상하는 시간 샬롬 생각 함께 할게요.

브라질 작은 해변을 걷던 주황 할아버지는 2011년 검은 기름을 뒤집어 쓴 채 죽어가던 펭귄 한 마리를 발견했습니다. 할아버지는 펭귄을 정성껏 돌봤고 딘딘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건강을 회복하고 동료들과 남쪽 바다로 떠난 딘딘은 놀랍게도 매년 6월이면 왕복 8,000km를 헤엄쳐 할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7년을 오간 딘딘은 결국 돌아오지 못했고 몇 해 뒤 할아버지도 세상을 떠났습니다. 작은 펭귄도 자신을 살려준 은혜를 잊지 않고 먼 길을 오갔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너무 쉽게 잊고 삽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향해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고 외쳤습니다. 기억하라는 건 단순한 과거의 회상이 아닙니다. 과거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살아 움직이게 하라는 뜻입니다. 기억은 과거의 사건이 현재의 나를 빚어가는 거룩한 통로입니다. 딘딘의 기적 같은 발걸음을 보며 값없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습니다.

손경민의 은혜 그리고 오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샬롬 생각은 조준철 목사님의 칼럼 펭귄 딘딘이 가르쳐준 것이라는 글이었습니다. 값없이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 은혜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는 것 곱씹는 것 이게 신앙의 본질이라는 거 오늘의 샬롬 생각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오뉴맘님도 와주셨고요. 푸삼구님 아이고 왼쪽 눈 수술 받으시고 다음 주에 또 오른쪽을 하셔야 돼요. 아, 잘 수술이 진행되길 또 회복되길 바랍니다. 삼남매 마음님도 다섯 식구 덕산 워터파크 갑니다. 아 오늘 더운데 날 잘 잡으셨네요. 안전하게 잘 다녀오시고요. 8106번님 날씨가 더워서 볼일 보러 나가야 하는데 무섭네요. 비 준비하시니 부탁드릴게요.

요 신청곡 주셨는데 오늘 끝곡으로 전하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문혜영 작가 함께 했고요. 저는 송정훈이었습니다. 오늘도 다들 샬롬 하셔요. 안녕.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CBS 사장 나혜영입니다. CBS는 개인이 아니라 한국교회 전체가 주인인 그런 방송입니다. 한국교회가 힘들 때 CBS가 한국교회를 지켜줬고요. 또 CBS가 힘들 때 한국교회가 저희를 지켜주셨습니다.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은 CBS의 사명입니다. CBS가 한국교회의 건강한 신앙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꼭 감당하겠습니다.

0: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일, 이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CBS는 매일 산을 넘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행해 주십시오.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이 한 영혼을 살리고 가정을 변화시키고 한국교회를 지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1: 방송선교 후원 문의는 02-2650-7004번으로 전화주세요.

0: 만성적인 후회는 가장 해롭습니다. 잘못한 일이 있으면 뉘우치고 고칠 수 있는 일이면 고치면 됩니다.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면 되는 겁니다. 잘못한 일을 언제까지 후회만 하고 있을 수는 없지 않나요? 빨리 몸과 마음을 씻고 새 아침의 들녘을 달려봅시다. 멋진 신세계의 작가 올더스 헉슬리의 말이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영혼을 주님께 맡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창조주께서 사람에게 친히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말씀을 예수님은 분명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낭떠러지에 끌려갈 때마다, 저주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아버지를 부르며 그의 생기로 함께 호흡하며 기도하셨던 주님처럼 우리도 성령으로 숨쉬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026년의 6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까지 2026년 상반기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첫 곡은 지난 밤에 보호하사 호산나 싱어즈의 찬양으로 58장 찬송 보내드리고요. 아이노삽 창단의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사도들이 했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위로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가장 고통스러운 십자가 위에서 옆에 있던 이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비바람이 칠 때와 이다니엘의 찬양 함께 합니다. 이어서 하나님은 우의 아들을 박순복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서울 바합장단의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보내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주는 평화, 나윤선과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 박운성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 함께 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는 주님 도우소서 시간에 주의 인자는 끝이 없고 연주곡 보내드렸는데요. 줄리어드 트리오의 연주곡이었고요. 이 곡은 라신님께서 청해 주셨던 곡입니다. 저희 구역이 6월 한 달 동안 주방 봉사로 성도님들 섬길 수 있어 감사합니다. 수고한 구역 식구들 수고와 피로를 기억해 주시고 강건함으로 지켜주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문도 보내주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이번에는 유동근 님께서 한 주간도 새벽 기도 가는 길 안전하고 은혜가 풍성한 발걸음 되길 원합니다 하시면서 목마른 사슴 청해 주셨고요. 김영미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딸기 님께서 대한민국의 경제 문제 해결과 가정과 기업과 소상공인들 경제 문제 잘 해결되어서 다 함께 주님과 함께 기쁘고 즐거운 날들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저장미꽃 위에 이슬 청해 주셔서 크룩스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좋은 예감님, 오늘도 주 안에서 감사하는 하루 되세요 하고 보내주셨고요. 이정후님, 우리 등 뒤에서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식구 여러분 중보기도로 서로 기도해 주시는 것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7월 장마철에도 건강하게 인도하소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꽃마리님께서는 주일에 본교회 가셨나 봐요. 만남의 주일이었다고. 세 분의 찬양과 간증의 시간, 은혜로 충만한 시간이었습니다. 늘 보고픈 분들 만나 행복했어요. 그리고 큰 사랑으로 환영해 주셔서 기쁘게 예배드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잘 다녀오셨나요? 주말에 앙빵님께서는 또 이런 글도 보내주셨어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의 말씀, 첫 아들이 사용하던 방문 옆 벽에 손글씨로 삐뚤빼뚤 세로로 써놓은 성경 구절을 바라보면서 20살 되며 차례대로 각각 집 밖에서 홀로 생활하는 막대기같이 똑똑한 저희 두 사내 녀석이 두터운 신앙생활 할 수 있게 자비 베풀어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도 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그 삐뚤빼뚤 세로로 써놓은 성경 구절은 아들이 어렸을 때 써놓은 거겠죠. 왠지 그 글씨 보시면서 뭉클하셨을 것도 같습니다. 가족을 위한 기도는 참 귀하죠. 푸른 동사님께서 딸이 아가 데리고 첫 예배 드리러 온다고 얘기해서 참 기뻤습니다. 주일에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며칠 전 아가가 침대에서 떨어졌을 때 함께 기도해 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실수를 통해 이렇게 선하게 주님의 때에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돌 때쯤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했던 딸이 마음을 바꾸게 됨 또한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참 좋은 시간, 감사가 넘치는 시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어모키님께서는 가족이 사고로 주님만 믿고 기도드립니다.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어떤 사고일지 걱정되네요. 그리고 얼마나 어모키님 많이 힘드실까 걱정이 됩니다. 신청하신 찬양, 찬양하는 사람들의 참 사랑 보내드리고요. 힘내시기를 그리고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에 앞서서 송아리님께서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청해 주셨어요. 꿈이 있는 자유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0: 할렐루야 우리 예수, 김희수의 찬양 김명희님께서 청해 주셔서 함께했습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 회계 프로그램
3: 경리.

0: 예금 적금에 대출까지도 저축은행에 기대세요.
1: 기대만큼 기댄 만큼 행복이 온다. 저축은행.
2: 조이포유 저녁 재방송으로 들어오신 남설악 금강 초롱님께서 구주를 생각만 해도 청해 주셨습니다. 김의배 찬양으로 보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잠시 후 2부에 다시 뵐게요.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이찬구님께서 신청하신 곡 주리의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2부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어서 아롱별님, 성가대 대장님 친구분께서 교회 방문하셔서 함께 찬양 드렸는데 화음이 너무 잘 맞아서 참 행복했습니다. 늘 성가대로 섬기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시면서 내 평생에 가는 길 청해 주셨어요. 이 곡을 함께 부르셨었나 봐요. 손재석의 찬양으로 내 평생에 가는 길 함께 하죠.

한국기독교 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6월 30일 화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 말씀은 시편 86편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가운데 오늘의 요절 말씀은 시편 86편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가르치소서. 내가 주의 진리에 행하오리니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오늘은 주의 도를 가르치소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주의 도를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뜻을 들어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의 뜻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지금 어려움 가득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구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다윗은 주님 앞에 마음을 모아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환난을 겪고 어려움에 처한 상황에서도 마음을 다해 주님만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까? 또 주님 앞에 어떤 마음으로 하루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기도는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입니다. 주의 높고 위대하심을 고백하며 마음을 모아 그의 선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표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며 위로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불쌍한 영혼을 위해 주의 뜻을 가르쳐 주소서. 아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서울 신학대학 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오직 주님과 함께님께서 조이포의 저녁 재방송으로 찬양 청해 주시면서 이 시간에 찬양 신청하면 안 되는데 모르고 보냈습니다 하셨는데요. 아니에요. 신청하셔도 됩니다. 다만 바로 보내드릴 수는 없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기동 여성 합창단의 곡으로 준비하고요. 그에 앞서서 이유한의 찬양으로 날마다 주와 멀어져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시원한 설레임님 반갑습니다. 희망차게 아침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들풀님, 주님 인도하신 광야에 왔습니다. 이 광야에서 하나님 가장 사랑하는 자 되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들을 기쁘게 하는 사람 되게 하소서,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삼바 남자님께서는 이번에 브라질에서 본국에 출장 왔다 간 딸내미가 이번 주에 아마존 선교를 10일 동안 간다고 하네요. 오고 가는 여정 하나님의 많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보내주셨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말에 김순남 님께서 멀리 호주 시드니 순복음교회 김수옥 권사님 심장 쪽에 종양이 보여 수술은 못하고 약물 치료받고 있습니다. 가볼 수도 없고 주님께서 늘 옆에서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잘 회복되고 건강하게 되어서 다시 7형제 네 자매가 환하게 웃으며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형제 자매가 아니신가 봐요. 멀리 계셔서 정말 더 안타까운 마음이 드실 것 같습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심장 쪽에 종양 잘 치료받을 수 있고 완쾌되기를요. 아라 엄마님께서는 찬양에 위로받고 갑니다. 편안한 마음 허락하소서. 내가 아닌 주님의 방법으로 문제 풀어가게 하소서 기도하고 계시고요. 4862번 큰아들이 3월에 입대해서 지금 자대 배치받고 첫 만남 가지러 갑니다. 모든 군 생활 주님께서 동행해 주셔서 건강하게 주님의 정병으로 거듭나길 기도합니다. 우리 큰아들 주연이 화이팅 하고 보내주셨나요? 아들 만나시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멋지게 거듭날 아드님 기대해 봅니다. 늘푸르미님께서 오랜만에 신청곡 올려주셨네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김수지의 찬양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조이포유 저녁제 방송으로 유리정은님께서 청하신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소리엘의 찬양을 보내드립니다.

우리 삶에 떠들썩한 큰 변화를 일으키지 않아도 많은 기쁨을 찾을 수 있다. 행복을 증진시키는 최고의 방법으로 소소한 친절의 행동과 공감을 꼽을 수 있다. 자신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행동을 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연구한 결과,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긍정적인 감정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사람을 위한 친절한 행동은 상대방에게 이롭고 본인의 스트레스에 이롭고 본인의 몸에도 이롭다.

구했다. 예수께서는 가장 친절하고 다정한 말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을 치유하셨습니다.

의원 되신 예수님의 유창원의 음성으로 들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크로스웨이 성교합창단의 다정하신 목자 예수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감사가 삶의 의미이고 행복의 출발점인 듯 합니다. 그레이스님, 나의 등 뒤에서 찬양 청해 주셔서 보내드릴게요. 옹기장이 로즈 콰이어의 찬양입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하수구는 왜 이렇게 자주 막히는 거야? 아랫집은 물 샌다고 올라오고 또 냄새는 왜 나는 거야? 빗물 누수까지 가능한 현대환경에서 근본적인 해결을 해봐. 현대환경은 준설차와 내시경으로 건물의 모든 문제점을 해결해준대. 초장비가 없다고? 1544-4469 1544-4469 현대환경.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5: 경동하우징 42년 노하우가 담긴 빌딩 투자 솔루션
6: 빌딩앤 리치.
5: 매입, 밸류업, 임차, 매각까지 컨설팅을 받아보세요.
6: 빌딩앤리치.
2: 신축도
3: 리모델링도
4: 경동하우징.
7: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8: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7: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9: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 세포 보건, 내 몸 안에 NK 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나르지오 새 모델 김용민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뭘까요? 2025 올해 브랜드 대상 기능성 신발 1위, 미국 메디케어가 선택한 독보적 기술력. 세상에서 가장 편한 신발 아시겠죠?
3: 역시 맞다, 나르지오 맞다.
4: 한국 소비자 브랜드 위원회 주최, 한국 소비자 포럼, 한국 경제신문 주관.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제 오늘의 끝곡 보내드립니다. 샬롬 찬양이 은혜가 되어 신청곡 보냅니다. 광야의 소리님 예배를 적어주셨습니다. 이동엽의 찬양 오은이 피처링으로 함께한 곡인데요. 이 곡을 오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음악은 오늘의 것, 메시지는 영원한 것. 안녕하세요. CCN 캠프 김은영입니다. 1년에 딱 한 번, 6월의 마지막 날 뜨는 보름달을 스트로베리 문이라고 합니다. 북미 원주민들이 6월 딸기 수확철에 맞춰 부르던 이름에서 유래됐다고 하는데요. 과학적으로도 이맘때의 달은 낮은 고도 때문에 살짝 핑크빛을 띠기도 해서 서양 사람들은 오늘을 아주 로맨틱한 날로 여기기도 한대요. 계절을 읽던 옛 사람들의 지혜와 빛을 설명하는 과학, 그리고 현대인의 낭만이 만들어낸 스트로베리 문. 오늘 밤에는요,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뭉글뭉글한 마음으로 따뜻하게 기도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요?

조수진의 음성으로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어제도 사연을 주신 분들 중에 스트로베리 문에 대해서 보내주셔서 달빛이 정말 약간 분홍분홍 예쁜 핑크빛이었던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6월의 마지막 날 오늘 또 스트로베리 문이라는 이 말의 어원을 전해드리며 문득 그 옛 인디언들이 참 그 재미있는 이름들을 많이 지었잖아요. 뭐 각각의 달에 대해서도 이름을 지었고 사람 이름도 뭐 그 예전에 한 영화 제목도 생각나네요. 주먹 쥐고 일어서 늑대와 함께 춤을 뭐 이랬었던 오늘 우리 크리스찬들은 달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떠올리며 기도하는 밤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 예쁜 스트로베리 문이 세상을 바꾸지는 못하겠지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은 그 사람의 밤을 조금 더 덜 외롭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낭만과 과학 사이 그리고 여러분과 저 사이에서 오늘도 조용히 이렇게 CCM 캠프에서 들려드리는 찬양에 귀를 기울이시며 2026년 상반기 잘 지내왔다. 내 자신도 꼭 안아주는 토닥토닥의 시간이 되시길 바랄게요.

0: 요즘 유산균?
1: 마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총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IT기업은 6개월 무료 비영리 관리도 얼마의 요가 좋습니다. 얼마예요. IT 부가세 별도.
1: 여러분은 지금 김은영의 CCM 캠프를 듣고 계십니다. CCM 캠프는 역대 수많은 DJ와 함께한 전통의 찬양 프로그램으로 매일 밤 10시 CBS 표준 FM 라디오와 인터넷 CBS 레인보우로 동시에 방송되고 있습니다. 영원히 변치 않는 하늘의 메시지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노래에 담는 CCM 최신곡과 오랜 시간 사랑받아온 국내외 찬양들을 골고루 선곡해서 전해드립니다. 나누고 싶은 사연과 기도 제목, 듣고 싶은 찬양 신청곡은 유료 문자 샵 1212 우물정 1212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CBS 레인보우 앱과 CBS 만나잇 게시판으로 오시면 됩니다. 참여하시는 분들께는 특급 호텔들이 선택한 윈세프에서 세턴 에어 헤어드라이기, 피부가 살아나는 시간 레스케미의 비건 화장품과 로션, 만성염증 면역력에 좋은 하심정 횡성더덕에서 만든 발효 흑더덕 진액, 마실수록 깔끔하고 가볍게 주식회사 부성의 제로 곰취 미세차, 원조의 품격 팡파미우 강릉 육종마늘빵, 본고장 특별양념소스의 춘천 장간의 닭갈비에서 양념 간장 닭갈비 세트, 커피빵과 감자빵의 명가 강릉 BNC에서 수제로 빚은 강릉 초당 커피빵, 대한성서공회에서 다음 세대를 위해 출간한 새한글 성경을 보내드립니다.

왠지 이 곡은 들을 때마다 추억이 방울방울 같은 저에게는 그런 곡이기도 한데 아, 김수진의 오늘 밤 난 보사노바 버전 먼저 들으셨고요. 이성균 이지의 골목길 걸을 때 이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말 뭐 CCM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또 CCM이라는 뭐 여러 대회들도 생기고 그 중에서 이 골목길 걸을 때 같은 경우도 극동방송에서 그 했었던 복음성가 대회에서 수상을 했었던 곡이고 그 이후로 사람들이 이런 게 무슨 찬양이야 했는데 아 이게 정말 그 교회의 가요와도 같은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그런 음악에 하늘의 영원한 메시지를 담는 영원한 메시지지만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너무 쉽게 또 즐겁게 재미나게 접할 수 있는 그래서 정말 내 친구 손 끌고 교회 가는 것 같은 그런 곡들이 많이 만들어졌는데 그 출발의 곡이라고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손 잡고 2026년 상반기를 잘 걸어온 것 같아서 오늘 밤에 이렇게 산책하는 기분으로 두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정승한님께서 박요한 목사님의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찬양 신청할게요 하셨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름이 점점점 가까워오면서 지난번에는 어제는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비롯해서 수련회 일정 잡혔다는 소식도 전해드렸는데 4420님은 제주도로 가시는군요. 어제 처음 출첵하고 오늘도 출첵해봅니다. 청년부 국내 단기 선교로 8월에 제주도에 가는데요. 늦은 시간까지 청년들이랑 모여서 준비하고 회의하고 기도하고 왔어요. 이제 집에 가는 길 생각나서 다시 한번 들어왔어요 하시며 국내 단기 선교 주제가 나는 일어섭니다 신청해봐요 라고 하셔서 준비했어요. 어제도 저희가 도착한 사연 중에 제주에서 열리는 이 그 청년들을 위한 그 원바디 컨퍼런스라는 게 있나 봐요. 그래서 딘달레 하진님께서 아드님이신 승현이의 가장 베프. 승현이는 안산 주양한 교회에서 주일 예배 때 PPT를 담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하진이의 가장 베프인 승현이가 제주 원바디 컨퍼런스에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부모님께서 또 다 지원도 해주시기로 약속이 돼 있다고 청년의 때 아직 취업하지 않은 때에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셨거든요.

아, 멋진 그런 이런 캠프를 통해서 정말 많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서고 하나가 되고 주님을 향한 열정을 불태우고 또 무엇보다 잘 훈련받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훈련받는 건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청년회 때 특히 그 평생 가잖아요. 응원해드리고 싶습니다. 4420님께 저희 감사의 마음 담아서 모바일 쿠폰 시원하게 전해드립니다. 진달래 하진님께도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자, 정승한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오늘 제가 아나운서라는 것 정현우님과 정승한님 두 분이 오 김은영 아나운서셨어요 라고 서로 대화를 나누시는 모습이 게시판이 너무 훈훈하고 기분 좋게 느껴져서 이렇게 게시판을 따뜻하게 만들어주신 그 고마운 마음을 담아서 두 분께도 역시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모바일 쿠폰은 시원한 커피로, 아이스 커피로 보내드릴게요.

신하그의 웨이메이커, 길을 만드시는 주 여행지기님께서 자리 있으면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오늘은 원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해외 CCM도 종종 선곡해서 신청곡 전해드리고 있지요. 유리정은님께서 이세준, 유리상자의 이세준 씨가 부르는 감사함으로, 여호와가 함께함으로라는 또 부제목도 가지고 있네요. 신청하셨어요. 배고픈 고질라님께서는 저희 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이 말씀과 예배를 젊은 시절을 사는 동안 넘치도록 채우는 삶이 되기를 젊은 교회 미래들이 바르게 배우며 참 믿음 생활을 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시며 신청하신 조수아의 말씀 앞에서도 들어왔고요. 또 6817님께서는 마늘종 손질하다가 잠시 멈추고 캠프 음악 들어요. 지금껏 인도하신 주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만나는 은혜 같아서 신청 써주셨는데 은혜는 만나 같아서 아닌가요? 네, 제 기억으로는 네. 6817님 아유 마늘종 정말 파릇파릇하고 요즘에 그 유행이라면서요. 저 아직 안 해 먹어봤는데 마늘종 볶음밥? 좀 먹어보려고요. 저도. 어우, 사진까지 찍어서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제도 먹는 얘기 되게 많이 해서 야식 안 돼요. 막 건강 생각하면 자꾸 먹는 얘기 그만 이렇게 했었는데 마늘종 사진을 보니까 갑자기 왜 이런 것까지 유행을 하고 그러는 걸까요? 그래도 한번 맛은 봐야겠죠? 자, 유리상자 이세준 씨 음성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은혜는 만나 같아서

장종택 은혜는 만나 같아서 전해드렸고요. 유리상자 이세준 씨 음성으로 함께한 감사함으로도 전해드렸어요. 고센마음 님께서 오셨는데 아우 미국 습도가 높아서 걷는데 땀이 비오듯 합니다. 주말에 미국 그 250주년 독립기념일이 되는데 그때 40도나 올라갈 거라는 예보가 있으셨대요. 와, 그러고 보니 7월 4일 토요일이네요. 오, 그 예전에 언니 식구들이 목회를 미국에서 하셔서 한번 간 적 있었는데 딱 그때가 7월 4일이어서 와 정말 불꽃놀이가 곳곳에서 불꽃축제를 하는 근사한 장면을 보고 또 할인 엄청 많이 하고 막 했었던 추억이 한 10여 년 전에 갔었는데 추억이 막 떠오르네요. 자, 그래서 오셨으니 해외 CCM 한 곡 더 들을게요. 맨디사입니다. He will come. 저 2부에서 뵐게요. You face the lonely nights and wrestle with the dark.

0: CBS
1: 샬롬, 사랑의 노래, 평화의 노래를 진행하는 최인영 목사입니다. 여러분, CBS가 얼마나 아름답게 힘겹게 걸어왔는지 아시죠? 그동안 하나님께 쓰임을 받아 방송을 통해 많은 은혜를 전해왔고 또 이단 사이비들과 싸워오고 지금은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 방송하다가 보니 장비도 노후되고요. 스튜디오도 하나뿐이 없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믿음은 행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CBS 손잡아 주셔도 후회 안 할 겁니다. 02-2650-7004 02-2650-7004로 전화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을 위해서 CBS 직원들이요 늘 모여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함께해 주세요. 사랑합니다.
0: 소화는 위장이 아니라 마음이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편하면 얼굴이 펴지는 것처럼 위에 주름도 펴집니다. 우리 몸은 기분이 좋아야 위장이 활발하게 움직이고 위액 분비와 위벽의 혈액순환도 좋아집니다. 즐거운 상대가 훌륭한 밥이고 부담되지 않는 화제가 좋은 반찬입니다. 이병욱의 내일도 내 삶은 눈부시다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5분 메시지. 오늘 말씀에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입니다.
1: 한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아주 짧은 글을 보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혼자 한참을 웃었습니다.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차하러 가는데 집 바로 옆이어서 차 타고 가기엔 애매한데 라고 생각하고 걸어감. 크크크. 세차하러 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세차가 목적인

0: 있는데 거리가 가깝다고 차를 두고 걸어서 세차장을 가면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이 글을 올린 분이 굉장히 바보 같아 보이는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분처럼 살아갑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들어서 결혼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의 신앙생활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표현으로 대답할 수 있겠지만 딱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입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잃어버리고 지엽적인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신약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준수했고 철저하게 헌금생활했을 뿐 아니라 신앙적인 윤리도 아주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목적인 구원의 문제를 등한시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 영적 전쟁의 중요한 목적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엉뚱한 소모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이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갖고 성도들을 미혹합니다. 구원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이단들의 말에 흔들리기가 쉽습니다. 구원은 어떤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 이해할 때 바르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구원에 대한 과거적인 이해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받았음을 알아야 합니다. 종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력 구원과 타력 구원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철저하게 타력 구원입니다. 구원을 사람의 힘으로 도달하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구원을 어떻게 말씀하는지 들어보십시오. 6장 17절입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가지라 라고 번역된 단어는 데코마이입니다. 받다, 받아들이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기에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우리의 이성, 즉 우리의 머리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구원에 대한 현재적인 이해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구원을 만들어내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이루어주신 그 구원을 믿고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성장하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적인 이해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구원의 투구를 소망의 투구라고 부릅니다. 연약하고 흔들려도 이미 구원을 받았고 구원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기에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완성시켜 주시기에 소망의 투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시제에 따라 세 가지 또 다른 이름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뜻하는 칭의, 우리가 구원받고 있음을 뜻하는 성화,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것을 뜻하는 영화입니다. 이 세 가지를 믿음으로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날마다 소망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 5분 메시지. 지금까지 말씀해 서울 강서구 미랄교회 신동명 목사였습니다. CBS 새것도 결국 낡은 것이 돼 낡은 것도 예전엔 새것이었듯이 영화 우리도 사랑할까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1시 5분 여러분의 CBS입니다.

김은영의 CCN 캠프 2부 문을 열었습니다. 기프티드 사랑한다 말하시네였고요. 시온의 대로님께서 김은영 아나운서 진행하시고 두 번째 인사드립니다. 첫 번째 신청곡은 실패. 호주에 있는 사랑하는 시온의 대로 딸과 아들 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순간 따님 이름이 시온이고 아드님 이름이 대로고 그래서 시온의 대로가 되는 건가요? 정말 너무 궁금합니다. 이름 참 잘 지으셨네요. 시온의 대로. 기프티드 사랑한다 말하시네 청해 주셔서 전해드렸고요. 우리 시온의 대로님께는 저희 기프티콘이 선물로 있잖아요. 모바일 쿠폰 보내드릴게요. 시온의 대로 많이 보고 싶으시겠어요. 호주에 있으면. 자, 오늘은 두 번째 신청곡은 성공도 축하드립니다. 자, 2부에서도 계속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사연 신청곡 생방송으로 보내드립니다.

0695님 신청하신 소리엘 보리라였어요. 6월 오늘 마지막 날을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을 하셨네요. 사람들에게 AI와 관련된 설문조사도 하시면서 느끼는 바가 많으셨다고 써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서 위드갓의 말씀 앞에서는 일부의 신청곡 중에 전해드렸고요. 동치애님께서 청년의 때 함께했던 동역자들이 아직도 기도의 동역을 지속하는 걸 보면 정말 귀한 때인 것 같아요. 요즘 야근이 좀 잦아지셔서 야근 시간에 캠프 잘 듣고 있다고 그리스도의 계절 써주셨는데 김성현님도 역시 그리스도의 계절을 써주셨어요. 요즘 많이 지치고 힘들 때 이 찬양 듣다 보면 위로되는 기분이 들어서 라디오에서 오늘은 좀 듣고 싶어서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하셨어요. 자,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시는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발자취 남기신다고 일부러 조금 늦게라도 들어오셔서 인사 나눠주신 분들, 예수애님도 감사드리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님, 또 주천사님 고맙습니다. 이 시간 찬양이 많은 은혜가 된다고 하셨어요. 이말숙님도 이부도 신청곡 받으신다고 해서 신청곡 남겨봅니다 하시며, 지난 주일에 혈루증 여인의 말씀을 들으며 찬양이 떠올랐다고 주의 옷자락 만지며도 써주시며 2부도 함께 하신다고. 최여사님도 오늘 하루 마무리하면서, 또 러달키님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보혜사님, 폴 스미스님도, 아 그리고 제가 잘 맞췄네요. 시온의 대로, 이 이름이 아드님 따님 이름 그대로, 따님 이름이 시온, 아드님 이름이 대로. 정말 대단한 아이디어를 자녀들에게 또 이렇게 멋지게 믿음의 이름을 선물하셨네요. 멋지십니다. 박수. 자, 찬양 함께 할게요. 달콤한 찬양으로 시작하는 2부도 함께 하신다고 일상의 말씀님도 귀호강한다고 써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자, 찬양은 이 곡 오랜만에 준비하고 있어요. 박종수님 필사 이 시간까지 하고 계시대요. 성경필사전 다들 다녀가셨나요? 저희 CBS 20층에 가시면 정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참여하신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성경필사 작품들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꼭 오시고 나중에 박종수님 필사 작품도 만날 수 있으면 멋지겠네요. 강하고 담대하라 써주셨는데 준비하고 있어요. 또 그리스도의 계절은 오늘은 한부영 씨의 음성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한부영의 그리스도의 계절, 또 앞서 강하고 담대하라도 전해드렸습니다. 중간에 그 강하고 담대하라는 조화문 목사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찬양 버전으로 전해드렸어요. 9057님께서 문자 주셨는데요. 40여 년간 한결같이 가족들을 위해 이른 새벽마다 여러 시장에 납품 배송 일을 해오고 있는 남편을 위해 기도드리게 돼요. 요즘 들어 피곤함으로 자잘한 잔병 치레를 할 때가 많아서 염려가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사 강건함으로 축복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내주의 은혜 강가로 지명현 써주셨는데 오늘 소리엘 보리라를 전해드려서 오늘은 시와 그림 김정석 목사님이 이 곡을 부르신 버전이 있어요. 그래서 김정석 내주의 은혜 강가로 전해드릴 거고요. 9057님께는 저희가 오늘 상 드릴게요. 아빠 힘내세요 상을 드리겠습니다. 하심정 흑더덕 진액 보내드릴 테니까요. 좀 지치실 때마다 여보 이거 이렇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너무 든든한 이런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 있어서 참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찬양 전해드리고요. 또 CCYNS의 Goodness of God, 주님의 선하심 오늘 찬양을 우리 곡으로 써주신 보혜사님 신청곡 그중에 오늘은 Goodness of God으로 전해드리고요. 또 주의 옷자락 만지며를 써주신 오늘 주의 옷자락 만지며는 신청하신 분이 제가 잠시 뒤에 이름 불러드릴게요. 사연을 싹 지웠나 봐요. 아이 참 데닐로 몬테로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데닐로 몬테로의 주의 옷자락 만지며 앞서 시스와이넨스의 Goodness of God 또 전해드렸어요. 자, 6월의 마지막 날 여러분과 함께한 CCM 캠프 지난 시간들이 우리의 여정이었음을 생각하게 됩니다. 한나영의 찬양으로 여정을 전해드리면서 물러갈게요. 오늘 마침표 잘 찍으시고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우리를 기다릴까요? 내일은 물음표로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김태현 작가 함께했고요. 제작 진행의 김은영이었습니다.

CBS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가장 믿을 만한 용기란 직면한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조금도 겁을 모르는 사람은 겁쟁이보다도 더욱 위험한 사람이다. 살아가는 중에 위험이 없을 수 없다. 언제 어디서 위험이 닥쳐올지 모른다. 위험에 직면했을 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위험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능력, 그리하여 그에 지혜롭게 대처하는 능력, 그것이 진정한 용기다. 쓸모있는 용기의 소유자가 되자. 모비딕의 작가 허먼 멜빌의 말입니다.

매년 5월에서 6월, 길게는 7월까지 가까이에서 까마귀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새카맣고 생각보다 커다란 몸짓에 마주치면 흠칫 놀라게 되는데요. 까마귀가 사람들 가까이 내려오는 이유는 바로 이 즈음이 새끼들이 둥지를 떠나는 시기이기 때문이래요. 처음 날갯짓을 시작하면서 멀리 가지 못한 새끼들은 낮은 나뭇가지 앉아있거나 둥지 아래로 떨어지기도 해서 새끼를 보호하려는 어미새는 사람이 지나가거나 쳐다보는 것도 경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6월 마지막 날인 오늘, 어린 새들은 떠날 준비 마쳤을까요? 7월에는 날개를 활짝 펴고 힘차게 날아가기를 바라며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당신을 향한 노래 최정원이에요.

요즘 둘레길에 가도 까마귀도 많고 울음도 시끄럽던데 자식을 보호하기 위한 울음이었나 보네요. 맞습니다. 그랬다고 합니다. 아지님. 사실 까치는 반가운데 까마귀는 왠지 좀 우리가 계속 들어왔던 얘기가 흉조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런가 봐요. 하지만 또 외국에서는 까마귀가 길조이기도 하거든요. 까마귀는 잘못이 없는데. 우리의 생각이 흉조로 만들고 그렇게 취급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요즘은 좀 예쁘게 보려고 해요. 모성애도 이렇게 강하다고 하니까. 첫 곡으로 믿음의 사람들 새 힘. 어들이라 들려드렸고요. 당신을 향한 노래 2시간 동안 함께합니다. 가브리엘님, 7월에도 힘차게 더위 건강하게 잘 챙기면서 새 힘을 얻겠습니다. 아멘. 6월의 마지막 날인 만큼 이제 전반기를 좀 정리를 하고 후반기를 좀 새롭게 시작하는 마음으로 오늘을 잘 살아봐야겠다라는 다짐도 해보게 됩니다. 폴라리스님, 세월의 빠름을 뼛속 깊이 실감합니다. 6개월의 순삭, 오늘 마지막 출근하고요. 저도 7월 힘차게 새로 시작해 보렵니다. 응원합니다. 추억님, 하반기와 내년 10년 후, 먼 미래까지도 늘 함께 하시고, 또 안전하게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날 사랑하심 들을 수 있을까요? 하셔서 준비해 놨어요. 보라가 부릅니다. 날 사랑하심.

주를 바라보며 기프티드 앨범에서 들었고요. 후야마미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보라, 날 사랑하심 그 전에 함께 들었고요. 우리 또 보라라는 아이디 가진 분이 계시는데 원래 우리나라도 까마귀가 길조거든요. 일제시대 때 까치를 길조로 여기기 시작했다죠. 라고 알려주셔서 오! 놀래서 진짜? 얼른 찾아봤어요. 자세히 찾아보진 못하고 제가 언제부터 까마귀 흉조? 이렇게 검색창에 쳐봤더니 여러 가지 주장이 있긴 하지만 흔히들 이제 알려진 게 36년 동안 민족 정기를 말살하기 위해서 일제가 길조인 까마귀를 의도적으로 흉조로 바꿨다라는 주장이 있다라는 글이 있네요. 좀 더 알아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고 어쨌든 예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송인수님께서도 우리 진안에 저는요 진안이라는 곳에서는 어른들이 까마귀가 울면 노인 하나 데려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거 아니고요 짝을 부르는 거라네요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어른들은 예 그렇게들 또 말씀을 하셨었죠. 9858번님 중보기도 갑니다. 비록 30분 함께하지만 이렇게라도 함께할 수 있어 이 또한 감사합니다. 아멘. 삼바다님께서 주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신청하셨어요. 찬송가 419장 오늘은 지선의 목소리로 같이 들어요.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전선아가 함께 부른 곡 오화평 트리오가 참여한 곡이었습니다. 이 곡은 바울님의 신청곡이었고요. 8106번님께서 밖으로 나가기가 겁이 났거든요. 와, 어제 폭염주의보까지 내려졌잖아요. 예, 근데 막상 나오니까 바람이 시원합니다. 그래요? 다행이다. 날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도 감사드리고요. 존영의 감사 신청합니다 하셨어요. 준비해 놓겠습니다. 희민 희숙마음님도 오셨어요.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감사합니다. 아멘.

자유여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내 마음이 흐르는 대로 또 바람이 부는 대로 여행하는 분들 계시는데 장지영 님이 기차에 몸을 싣고 또 바람 부는 대로 물이 흐르는 대로 갑니다. 내 주의 은혜 강가로 신청합니다 하셔서 그 여행길 예, 쭉 같이 흘러가는 느낌으로 들었습니다. 지명현 내 주의 은혜 강가로였고요. 하이디 8529 님도 일본 여행 중인데 여행 중에도 당향도 들을 수 있어서 좋고요. 둘째 날이거든요. 계획 없이 온 여행이라 발길 닿는 대로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여행 꼭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부럽습니다. 3632번 님, 내일이 중간고사 시작이거든요. 근데 엄마 오늘 잡소 사나 하는 중학생 딸아이를 보며 한숨은 삭히고 그래 하는 마음으로 힘내자 하고 응원해 봅니다. 좋게 생각하면 오늘이라도 사달라고 공부하려고 사달라고 하는 거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뭐하고 지금까지 뭐하고 전날 두 가지 마음이 싸우고 있을 텐데 네, 힘내자. 그래, 지금이라도 이쪽으로 마음을 좀 실어 보자고요, 더. 주나목의 곡 힘을 내 띄워드립니다.

방송 개편부터 지금까지 청취하며 또 이제야 출첵합니다. 아유, 지금이라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계속 계셨다니 감사하고요. 아침 햇살님과 함께 모든 상황을 넘어 한웅재 목사의 목소리로 들었어요. 김숙희님은 동네 공원 벤치에 앉아 듣고 계시는군요. 바람이 좀 분다면서요. 괜찮나요, 그것은? 아, 토토로님. 처음에 이 글을 보내신 걸 봤을 때 아, 어떻게 위로를 전해야 할까, 어떻게 지금 격려를 해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이 한참을 쳐다보게 됐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 보내드리고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이제야 좀 안정이 되는 듯합니다. 오늘은 대학원 인턴십 합격한 아들이 학교 앞으로 이사를 갑니다. 그렇게 정신없던 중에도 아이들은 조용히 자기 몫을 해내고 있었어요. 이제 9월이면 딸아이도 독일로 떠나고요. 아이들이 자기 자리에서 잘 해내길 응원합니다. 아들 보내고 오후에는 아빠 계신 곳에 다녀오려고 해요. 하시면서 신청하신 곡이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곡이라 떠나신 아버님 생각하며 마음을 추스리는 일이 얼마나 힘드실까요? 그리고 큰일을 앞둔 자녀들을 마음껏 도와주지 못하는 마음도 힘드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자녀들이 잘 할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되셨으니까 그것도 감사죠. 좋은 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시리라 믿고요. 그곳에서 아버지가 잘 계시길, 가끔은 하늘 쳐다보면서 인사를 나누셔도 좋을 것 같고요. 기프티드 앨범에 있는 곡이 이미 나가서 제가 러빔의 곡을 준비했어요. 축복송, 때로는 너의 앞에. 토토로님께 전해드립니다.

0: CBS
1: 장이관의 지금 자연은
2: 보르네오 원주민 출신의 가이드 베네딕트가 메란티 나무의 방근을 막대기로 힘껏 내리치는 소리입니다. 원주민들은 길을 잃었을 때 나무를 두드려 동료들에게 자신의 위치를 알립니다. 방근은 땅 위로 노출된 나무의 넓은 뿌리를 일컫습니다. 사람 키만한 이 방근을 막대기로 치면 저주파 진동이 발생해 사람의 목소리보다 더 멀리 전달되지요. 인간은 오래전부터 자연이 만들어 놓은 구조를 이용해 서로 소통해 왔습니다. 보르네오 원주민들에게 거대한 나무의 방근은 숲속의 이정표이자 북이었고 자연이 선물한 통신 장치였습니다.
3: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500새 앨범 중에서 오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찬송가 들려드렸는데 뿌꾸레미님이 발매가 된 날부터 언제 나올까요? 라고 계속 기다리셨거든요. 예, 입력이 돼서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요즘 말씀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계신 뿌꾸레미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500 찬송가를 방송을 통해서 자주 들을 수 있을 것 같네요. 당신을 향한 노래 2부로 오셨고요. 으순이라는 아이디 쓰시는데요. 저에게는 대학생 딸이 있습니다. 3학년인데 휴학하고 다른 학교 편입을 한다고 합니다. 이번이 3수인데요. 하고 싶다고 해서 지원은 해주는데 딸아이는 또 경제적인 것 때문에 많이 미안해합니다. 부모니 자녀가 하고 싶다고 하니 응원을 해줘야죠. 희망과 응원의 찬양 듣고 싶어요 하셨어요. 따님 입장에서는 이제 3학년이니까 졸업 앞두고 취업 준비해야 되는데 다시 공부를 한다고 하니 부모님께 미안한 마음, 죄송한 마음이 들 겁니다. 그래도 본인이 소망하는

거 꿈꾸는 게 있으니까 열심히 준비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희망과 응원의 곡, 이제까지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야 이런 곡을 들려드리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만한 곡이 없다. 이 곡을 자주 들어서 저도 좀 피하고는 싶은데 우리 으순이님의 사연은 네, 이만한 곡이 없다 싶어서 함께 들을까 합니다. 정은이 부르는 너에게.

작심 3일만 계속해도 님이 신청하신 줄을 찾는 모든 자들이 팀록 워십 앨범에서 들었습니다. 나오미님 반가워요. 깜짝 놀라셨군요. 에스프레소님도 오셨고요. 권명진님이 고2 딸 오늘 기말 첫날입니다. 학교 가는 길에 엄마 모르는 거 맞게 해달라는 거 그런 기도는 양심 없는 것 같아서 실수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어. 엄마도 그렇게 기도해줘 하는데 양심 바른 아이로 잘한 것 같다 뿌듯했습니다. 실수하지 않도록 기도하며 다양로에서 평안을 얻어봅니다. 아멘. 우리 따님 실수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집중력을 주시고 그리고 한 번이라도 본 문제는 예, 잘 풀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옆에서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느끼는 그런 시험 기간이 됐으면 좋겠고 네 그렇게 또 기도하겠습니다. 아하부님의 신청곡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이 부릅니다.

이지은이 부른 그 사랑 얼마나 였습니다. 새로터닝님 오늘 생일이시래요. 근데 시험 감독 중이라서 방송을 들을 수가 없는데 잠시 쉬는 시간에 들어오셨네요. 행복한 오늘이 되길 바랍니다 하셨는데 네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오늘 더 행복한 날로 보내시고 행복으로 충만한 날로 보내시고 내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를 느끼는 하루가 되길 바라고요. 하시는 일 모두 이루어지는 하루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물론 건강하셔야 되고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드려요. 똥민짱님 엊그제 두 돌 맞이한 첫째 손자 생일 축하하고요.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혜롭게 잘 자라길 기도합니다. 둘째 손자도요 이제 5개월에 접어드는데 모유도 잘 먹고 잘 자라길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를 신청하셨네요. 이거 준비해 놓겠습니다. 보라제비꽃님 시댁 조카들 손주 수재가 태어난 지 오늘로 100일이 됐습니다. 수재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 많이 받고 또 기쁨이 되는 수재가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100일 축하곡 너는 꽃이야. 네, 준비해 놓겠습니다. 먼저 새로터닝님의 생일을 축하하며 지리빗이 부릅니다. 좋은 일이 있어요.

보라지비꽃님의 손주, 예, 수제. 태어난 지 100일 되는 날. 그리고 똥민짱님, 그 첫째 손자의 두도를 맞이 축하하면서 함께 들었습니다. 지혜랩이 좋은 일 있을 거야. 히스플랜 앨범에서 차노을이 부른 너는 꽃이야. 갈보리 싱어즈가 부른 은희.

봉사팀을 구성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아멘. 식당 봉사팀, 좋은 사람들, 함께 정말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 봉사를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함께해서 또 그 나눔을 받는 사람들의 기쁨으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분들이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요 님. 3개월의 육아휴직 마치고 내일부터 출근하는 사위 김철진에게 그동안 애 많이 썼고 또 그 앞길 위해서 응원하며 기도합니다. 3개월의 육아휴직 마치고 복귀하는 사위님, 예, 김철진님. 출근하는 게 낫다 싶으실 거예요. 이게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쉽지가 않거든요. 그동안 애쓰셨고 또 아이가 아빠와 함께한 그 시간이 정말 마음속에 귀한 양분이 돼서 그 사랑을 받고 자란 그 모든 것들이 귀한 양분이 돼서 건강하고 행복한 아이로 자라리라 믿습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김철진님의 그 앞길 축복하면서 함께 듣겠습니다. 찬미 워십입니다.

중3 아들, 고2 딸, 오늘부터 기말고사 시작인데 실수하지 않고 공부한 것들 잘 써내려가길 기도하며 아멘. 사랑하오님의 신청곡 초롬의 바다 같은 주 함께했습니다. 최 여사님 인사드리고 일 시작합니다. 더운 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양심상 선풍기도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밖에서 땀 흘리면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은 아휴, 감사해야지. 그분들 예, 이 더위에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도 갖게 되고요. 레드트레인님 작년에 가장 힘든 시간 보낼 때 당신을 향한 노래 청취하면서 잘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아직도 힘이 됐던 찬양들 기억하고 있는데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도 새로 시작되는 7월 새 힘을 얻어가시면 좋겠어요. 아멘. 고맙습니다. 레드트레인님. 주 예수님 내 마음의 오사 찬송과 함께 듣습니다. 김숙희님이 신청하셨고요. 크로스웨이 선교 합창단입니다.

양아인이 부르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338장 7361번님의 신청곡인데요. 이 곡 들려드리면서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배추님, 지금 아내분이 병원에서 수술 중이라고 하십니다. 자세한 얘기는 적혀있지 않지만 수술이 잘 되고 모든 회복의 과정까지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천사님이 건강검진에서 갑상선 림프절과 간에 안 보이던 게 보여서 정밀검사 받으라는 소견을 들었습니다. 이제는 정말 암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길 간절히 기도드리며 덤으로 주신 삶을 중보의 기도 또 사명을 감당하며 살길 원합니다 하셨어요. 이전에 암 수술도 잘 이기셨는데 이제는 암이라는 단어가 완전히 떠나가길 바라는데 아마 예, 이 수술이 마치면 그러리라 믿습니다. 부디 이번에는 그냥 암이 아닌 가벼운 것들로 지나가길 바라고 혹시라도 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면 이제는 완전히 낫길 완전히 치유가 되는 그런 수술이 되길 또한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작은 천사님을 응원하고 기도하겠고요. 행복한 엄마께서 임신하고 잇몸이 약해지면서 잇몸 치료 받으러 갑니다. 아이 낳고 시간이 없어서 미루고 미루다가 드디어 가는데요. 이가 아프니까 두통이 심해져서 밤마다 통증으로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아이고, 이는요 아프면 온몸으로 이어지고 치료 시기가 놓치면 안 되니까 치료 잘 받으시고 잘 나으시길, 그래야 또 우리 아가도 잘 돌보죠. 3일짤님 오늘 방사선 6회차 치료받으러 간다고 하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라일리님 오늘 뇌 MRI와 MRA 검사 받으러 갑니다. 2023년도에 이유를 모를 두통이 9개월 동안 진행됐다가 회복이 됐는데요. 5월부터 또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 가지 검사를 받았는데 유일하게 안 받은 검사가 뇌검사라 받으러 가봅니다. 마음은 평안하고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네, 검사 결과가 우리가 걱정하는 검사 결과가 아니었으면 좋겠고요.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기고 주님이 해주시리라, 치료해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2시간 함께했고요. 오늘도 감사로 보내고 마무리하는 하루가 되길 원합니다. 7월에 다시 봬요.

0: 사랑해 CBS.
1: 저는 꿈 노트라고 부르는 공책을 갖고 있습니다. 그냥 보통 공책인데 거기다 제 희망과 꿈과 저를 고무시키는 말들을 기록하죠. 가끔 한적한 시간에 꿈 노트를 뒤적거리며 3년, 4년, 5년 전에 써놓은 것들을 들여다보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어떤 것들은 당시엔 불가능한 듯 여겨졌지만 요즘은 오히려 시시할 정도니까요. 저는 계속 꿈을 이루며 전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술가 매튜 켈리의 위대한 나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2: 찬송의 향기. 오늘 함께할 찬송은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입니다. 이 찬송가는 성령의 동행을 갈망하는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가로 순회 전도 목사인 버품에 의해 작사됐고 생크스에 의해 작곡됐습니다. 이 찬송은 성령이 임하시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잘 나타내고 있고 곡조 역시 경쾌하고 빨라 가사 내용을 한층 더 실감나게 합니다. 이 찬송가의 성경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 말씀으로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이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은 인생을 나그네와 행인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외로운 순례자의 길을 갈 때 누군가가 함께 동행해서 어려울 때마다 위로와 도움을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동행자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믿음의 성도들 심령 속에 계셔 영원토록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긴 인생길을 가는 동안 참 평안과 기쁨, 위로를 주시며 각자 모습대로 신령한 믿음의 열매도 맺게 하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심령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전합니다.

0: CBS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4: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 포유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오늘도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 시간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선사하고 신앙의 기쁨과 영성을 깨웠던 은혜로운 찬양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릴게요.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남기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내 삶의 비타민과 같은 찬양으로 함께하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이 시간은 여러분의 신청곡으로 꾸며가는 시간입니다. 듣고 싶은 국내외 찬양을 신청하시면 되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0: 예측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엘니뇨는 전 세계적인 극한 기상과 식량 문제까지 일으킬 수 있어 염려되는데요. 바다의 불편한 진실의 저자 인하대 김태원 교수는 지난해 노벨 화학상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1: COF, MOF라는 물질입니다. 이 특징 중에 기후변화를 일으키는 이산화탄소를 빠르게 흡착을 해서 가두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0: 그런 물질이 있다면 얼른 쓰고 싶은데요. 너무 비싸지 않을까요?
1: 지금 주목해야 될 점이 저는 갯벌을 들 수가 있겠는데 갯벌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글루카본의 역할을 하거든요. 제가 실제로 계산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을 가지고 MOF, COF로 이산화탄소를 포집할 때 킬로그램당 500불 정도의 가격이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산화탄소를 갯벌이 흡수하기 위해서 가격이 얼마나 필요할까를 계산을 해봤습니다. 한 3조 7천억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물질을 자연상에 그대로 두고 갯벌이 이산화탄소 포집을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0: 갯벌을 구하는 것이 생명과 우리를 구하는 것입니다. CBS 캠페인 기후위기 시대의 현인들, 우리의 하루하루는 역사가 될 것입니다. 남에게 거저나

나눠주는데도 더욱 부유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치게 움켜쥐고 아끼는데도 오히려 가난해지는 사람이 있다. 남에게 베풀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더욱 살림이 불어나고 이웃에게 기꺼이 마실 물을 주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목마르지 않게 된다. 곡식을 자기 창고에 가득 쌓아놓기만 하는 사람은 백성들에게 저주를 받지만 창고를 활짝 열고 곡식을 기꺼이 내다 파는 사람은 복을 받는다. 지혜서 잠언에 있는 글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2부에서도 여러분의 신청곡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은 울림을 준 바로 그 찬양 지금 신청하세요.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조이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7997, 우물정 7997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Okay, it's my turn. All my dancing generation, are you ready? 사정수와 가로잡던 죽어야 할 죄인 내 온몸을 꽉 조였던 죄사슬의 맨

꾸며 가는데요. 참여 방법 알려드립니다. 주의포유 홈페이지 찬양하라 내 영혼아로 들어오셔서 신청곡 게시판에 듣고 싶으신 곡 남겨주시면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7997, 우물정 7997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기다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리라 다짐하며 나선 이곳에서 주님이 마련하신 커다란 그늘을 만나게 하소서. 그 그림자 아래 쉬며 성령의 바람을 맛보게 하소서. 이제 1년의 절반을 보내고 후반부를 시작하려 합니다. 처음 가보는 길, 익숙한 주님의 향기 따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월의 첫날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문을 엽니다. 오늘 함께할 첫 곡은 나 속죄함을 받은 후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어서 유창원의 음성으로 주님 가신 길을 따라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예레미야 18장 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고

주님은 당신의 백성이 악에서 돌이키기를 바라셨습니다.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 이들을 주님은 지금도 계속 기다리고 계십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 함께합니다. 이어서 예수 나를 오라 하네 고선의 찬양으로 보내드리고요. 어둠의 권세에서 최승태 찬양 이어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0: 세 곡의 찬양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이 곡들이 주는 평온함이 참 감사하네요. 오 놀라운 곳의 주 유빌라테 브레이즈 싱어즈의 찬양 먼저 들으셨고요. 내 주님은 살아계셔 제이콥 박의 찬양으로 샤론의 꽃 예수 곽현정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 자님 기도문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 강력히 선포된 말씀을 듣고 눈물로 회개하며 구원을 사모하는 모습이 저에게도 필요함을 깨닫습니다. 인간적 위신을 모두 내려놓고 겸손히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소서. 실패의 자리에서 저를 일으키셔서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마라나타님, 2026년도 상반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좋은 예감님께서는 샬롬,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2026년도 하반기에 지켜주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조이포유 전역제 방송으로 들어오신 여호와 이레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음성 듣기를 소망하오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보내주셨고요. 진영님께서는 안성진의 찬양을 정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주리, 박요한, 유은성, 김민균 함께하는 찬양입니다. 이어서 신혜숙님께서 청하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유미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1: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롱별님의 아드님께서 경찰이신가 봐요. 아들 장순경에서 이제 장경장으로 승급해 임명장 받고 꽃다발 안고 퇴근했습니다. 이제 더 책임감으로 국민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더 세심하게 섬김에 최선을 다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문도 함께 보내주셨는데요. 축하드립니다. 뭔가 우리 내가 매일 기쁘게 식구 가운데 경찰이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더 든든한 느낌, 더 안전한 느낌 듭니다. 많이 수고로우실 텐데 그래도 주님께서 늘 동행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크룩스의 찬양 청해 주셔서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로 돌아올게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폴라리스 님께서 어제 마지막 출근하셨다고 길지 않은 6개월 잘 마칠 수 있게 하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하시면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청해 주셨습니다. 수고 많으셨네요. 이 곡을 브랜치의 찬양으로 보내드릴게요. 그에 앞서서 유동근님 그리고 유리정은님 같은 곡을 청해 주셨어요. 헤리티지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함께합니다.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일 수요일 가정예배에서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오늘은 사명의 길 위에서라는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직장, 가정, 교회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행할 수 있도록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또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전하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시며 그 길이 쉽지 않은 길임을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전할 때 고난과 핍박이 있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그 어렵고 힘든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까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핍박 받을 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에 대해 말하게 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이시기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능히 주의 말씀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성령을 통해 역사하시고 지혜를 허락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고 사명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이 길은 때로 너무 힘들고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그 속에서 말씀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날마다 기억하며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주의 말씀을 붙들고 걸어가게 하소서. 아멘.

누가 조를 따라 국립합창단의 곡으로 함께 했습니다. 이번에는 윤종일의 음성으로 너 주의 사람아 들으시고요. 이수원님께서 정하신 허락하신 새 땅에 시온사중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수이미님, 주찬양으로 평안함을 구합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희망을 바라봅니다. 보내주셨습니다. 프리지아님은 남편 안과 검사하러 갑니다. 그동안 동네 병원 다녔는데 차도가 없고 자꾸만 눈이 아프고 가슴도 답답하다 해서 큰 병원 예약했어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어 다른 큰 이상 없이 치료 잘 받고 오게 도와주소서 기도하셨습니다. 남편의 건강 위해서 저도 함께 기도합니다. 아이스카페라떼님 처음 글 보내주셨나요? 반갑습니다. 여수에 아들과 여행을 가셨군요. 새벽바다 보시면서 글을 남겨주셨는데 남편 생각 많이 나신다고. 이런 여행 항상 함께 했었는데 너무 그립네요. 그러셨어요. 그리워하시는 만큼 마음속에서 함께하고 계시니까 아이스카페라떼님 그리고 아들 또 남편과 함께 여행하는 그런 기분 드실 것 같아요. 새로운 추억 쌓으시면서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창현님께서는 베네수엘라 지진 피해를 도와주세요. 엄청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기도하셨는데요. 정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 사상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계속 불어나고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픈데요. 이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전 세계가 한 마음으로 도움의 손길을 보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유풍길님, 병상에 있는 환우들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주님 따스한 품 내어주셔서 그 사랑 안에 안기게 하옵소서 하셨고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님, 어제 30년 넘도록 근무하던 곳을 떠나는 날이라고. 끝이 아닌 새로운 비전을 갖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그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직원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30년 넘게 한 직장에서 근무하셨나 봅니다. 수고 많이 하셨어요. 앞으로 새롭게 펼쳐질 날들, 그동안의 수고에 대한 보상으로 받으시는 날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주님의 인도 가운데 더 행복하게 아이디대로 심은 대로 거두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모키님께서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하시면서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조수아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고요. 이와라님께서는 나는 믿네 청하셨습니다. 남미 워십 찬양의 곡으로 함께 할게요.

우리 각각은 작아 보여도 이 조각들의 모음은 결코 작지도 약하지도 않아서 쉬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이라영 외 우리 나이 드는 존재 중에서 한 부분을 전해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지체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이 되었습니다.

작은 불꽃 하나가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한사랑 남성 중창단이었고요. 박동현의 음성으로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꽃마리님께서 7월 세 달도 축복하옵소서 하시면서 축복하노라 박종호의 찬양으로 청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최정원의 음성으로 내가 너를 사랑함이라 보내드릴게요.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0: 입니다.
1: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쇼리실라!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아티잔.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1: 오늘도 소화 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임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김형미의 사랑은, 배상진님께서 청하신 곡 보내드립니다. 사랑이 넘치는 7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임영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 찬양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우리 영혼이 구원받고 찬양하기를 원하시는 주님, CBS는 찬양과 말씀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소중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CBS의 방송 선교 사역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소중하게 사용될 것입니다.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바로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집배원의 발걸음은 어제도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같은 골목을 돌고 같은 계단을 오릅니다. 다만 가방 속에 담긴 소식만이 매번 다른 얼굴을 하고 있을 뿐이죠.

새로운 7월의 첫 아침이 밝았습니다. 반복되는 하루 같지만 또 이 안에는 분명 어제와 다른 무언가가 담겨 있을 거예요. 오늘 우리가 전하게 될 또 우리가 받게 될 새 소식은 무엇일지 조금은 설레는 마음으로

0: 싫어.
1: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2: 고유가 시대 화물 운송 기사님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현대 커머셜 다운. 생각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 출시. 신차 가격의 최고 60%까지 만기 의외로 월 납입 부담을 다운.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프로그램이 궁금하다면 현대 커머셜. 자세한 사항은 현대 커머셜 금융지정 확인. 파비스 구매 부담 다운 할부 상품 정보 대상 차종 더뇨 2027 파비스. 고정금리 5.4에서 8.5%, 중도상환 수수료율 최대 2%, 상환 방식 유예형 원리금 균등, 이자 상환 시기 매월 결제, 연체 이자율 약정금리 최고 3% 가산, 법정 최고금리 20% 이내. 계약 체결 전 상품 서명서와 약관 확인 필수. 금소법에 의거 상품 서명 청취 및 내용 이해 후 거래 필수. 부적합한 대출 제한 및 고객 신용도별 금리 차등 적용. 근저당 해지 비용은 대출 상환 시 고객 부담. 인지세는 현대 커머셜과 고객이 각 50%씩 부담. 26년 6월 기준 산정 금리로 상세 내용은 영업점 확인 필요. 상환 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개인 신용평점 하락 및 금융거래 불이익 발생 가능. 일정기간 원리금 연체 시 모든 원리금 변제 의무 발생 가능. 여신금융협회 신입필.

샬롬, 어메이징 그레이스와 함께할 26년의 하반기 기대하면서 나아갑니다. 새로 맞이한 7월도 더욱 평안하세요. 레이나 차님, 애청자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여름 나시길 바래요. 그리고 올 하반기도 화이팅 하시기를 응원합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성도여 다 함께 All hail the power 주 예수 이름 높이여. 7월 1일입니다. 수요일. 뭔가 2월에서 3월, 3월에서 4월 넘어가는 거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6월에서 7월은 반이 접혔다는 것 때문인지 새로운 기분이에요. 여름도 더 익어갑니다. 예보를 보니까 이제 비 소식도 간간히 보이고요. 장마도 다가오겠죠. 제주도는 장마가 시작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은 이쪽에서 받아요. CBS 레인보우 앱 게시판 열려 있습니다. 1부는 음악 FM, 표준 FM, 조이 포유까지 3개의 게시판. 문자 주시려면 샵 9390번,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추가됩니다. 이수원님께서 Jesus Rose of Sharon, 샤론의 꽃 예수 신청하셨고요. 가는 세월이 너무나 빠르네요. 동료가 일이 있어서 어제 저녁 출근해서 내일 아침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덕분에 듣겠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

인더 가든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매 달마다 그 달을 대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벚꽃이죠. 벚꽃의 계절. 또 5월 하면 장미의 계절. 6월은 초록 동글동글한 매실의 계절이라면 우리가 발을 들어선 이 7월은 나팔꽃의 계절입니다. 영어로 나팔꽃이 모닝글로리예요, 여러분. 참 예쁜 이름이에요. 모닝글로리, 아침의 영광이란 뜻입니다. 이 나팔꽃의 특징이 밤을 지나는 동안 어둡고 서늘해야만 아침에 활짝 피어난다 그래요. 그래서 이름이 아침의 영광인가 봐요. 모닝글로리. 참 속 깊은 뜻을 갖고 있는 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만약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방송을 듣고 있다면 이 모닝

로리처럼 어둡고 서늘한 시간을 지나 활짝 피어나는 영광의 시간이 반드시 올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7월 1일 수요일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있는 곳은 짙게 흐리기만 한데요. 비 오는 지역들이 있네요. 비가 보슬보슬 온다고. 레인보우 닉네임도 빗속을 혼자서 님이세요. 7월 1일 비와 함께 하루 시작합니다. 한이바람님 그리고 이호하님은 구미의 애청자시네요. 레인보우로 출근길에 매일 들으신대요. 구미도 비 온다고 합니다. 윤불리님 신청하신 네어쉘비 샤월서 블레싱 빈들의 마른 불같이

장영희 교수는 에세이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에서 6년간 매달려 쓴 학위 논문 가방을 도둑맞은 일화를 들려줍니다. 시금을 전폐할 만큼 절망했던 장 교수는 끝내 다시 일어나 논문을 끝낸 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정말 뼈아프게 다시 시작하기를 배웠고 절망과 희망은 늘 가까이 있다는 것. 넘어져 주저앉기보다 다시 일어나서 걷는 것이 차라리 편하다는 것을 배웠다.

록 뮤지컬 지서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형이 내려진 절망의 순간 눈물로 노래합니다. 당신은 나의 희망, 나의 생명, 우리 다시 시작해요. 더 늦기 전에. 이것은 무대 위 대사만이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후회 속에 머물러 있는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할 고백입니다.

보내고 새로운 반을 시작하는 7월의 첫날입니다. 지나간 시간이 어떠했든 흘러간 물처럼 이미 지나간 일일 뿐 우리가 낙심할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과의 관계를 점검하고 그분의 눈과 마음으로 지난 일들과 우리를 둘러싼 관계를 새롭게 바라본다면 우리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아멘. 국민일보와 함께하는 아침 묵상, 광영교회 서우성 목사님의 다시 시작해요. 더 늦기 전에.

너무 좋은 성가에 잠을 깼어요. 아름다운 성가. 행복한 7월을 기대하면서 오늘도 감사합니다. 재은님. Don't move and God will make a way.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나를 위해 일하시네.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을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30년 넘게 근무하던 곳을 떠나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을 향해 출발하신다는 심은 대로 거두리라 님께 들려드리는 곡이었습니다.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아니 이 비가요. 7월이 오기만을 기다렸나? 비 내리는 곳이 많은데요. 해마루님 계시는 목포 비가 주룩주룩 장마의 시작을 알리는 것 같다고. 무지개 탄자님 대구에 계십니다. 반가운 단비가 내리고 있대요. 왕내숭이님 계시는 부산도 그리고 은빛신사님도 아 부산에 계시는군요. 비가 시원하게 내린다고요. 은빛신사님은 부산에서 경주로 출근하신대요. 민건아 대디님 청주도 비 내립니다. Here Abides 내가 매일 기쁘게 6780님의 신청곡.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2: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2: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맛있는 돼지고기가 왔어요.
1: 엄마!
0: 우리 아이 도드람
2: 나왔어.
0: 우리 남편 도드람,
3: 우리 가족 도드람, 든든해요 도드람.
0: 맛있는 도드람이 우리 집으로 왔어요. 맛있는 우리 돼지 도드람.
4: 온라인에서도 도드람.

폴라리스님 댁에도 나팔꽃 있네요. 저희 집도 어디서 씨앗이 날아왔는지 나팔꽃이 피었어요. 지금 여기님 댁에도 옹색한 발코니 화분에 날마다 한두 송이씩 나팔꽃이 펴요. 눈 뜨면 CBS 열고 나팔꽃 마중을 합니다. 6166님 댁에도 우리 집 베란다에 나팔꽃이 펴요. 실내에서도 잘 자라는 모닝글로리입니다. 저는 이 나팔꽃이 보기 쉽지 않은 꽃인 줄 알았는데 집에 피어있다는 분들이 은근히 계신데요. 모닝글로리, 차갑고 어두운 시간을 지나 활짝 피어나는 아침의 영광 모닝글로리. 네, 이제 우리 프로그램의 상징꽃은 나팔꽃으로 정해야 할까 봐요. 7월 첫날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1부는 우리 시간의 주제곡으로 닫겠습니다. 나나무스쿠리 어메이징 그레이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0: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2: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3: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국민일보에서 보내드린 오늘의 성경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4: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5: 내 삶의 배경음악 CBS 조이포유가 7시를 알려드립니다.

문자 뒷자리 7493 쓰시는 분은 마산에 계시는군요. 마산 7월 첫날 비 내리며 시작한데요. 신청하신 곡이 Lily of the Valley, 내 진정 사모하는 이었습니다. 정미나의 Amazing Grace 2부 시작했어요. 들꽃사랑님은 진주에 계시는구나. 부슬부슬 비 온대요. 5599님은 포항. 이슬비가 내리는데 오늘 친구가 포항으로 여행 오는 날이라서 비가 오면 안 되는데 제발 포항은 비를 멈춰주세요 하셨네요. 그쵸. 아, 친구분 놀러 오는데 아무래도 좀 이동하는데 불편하긴 하니까. 선샤인님, 저희 지역은 비 예보는 없는데 하늘이 잔뜩 흐려요. 예,

제가 있는 곳도요. 김경애님 안양에 계세요. 비가 내릴 듯 흐리다고. 이창구님 반갑습니다. 김포 끝 초지대교 쪽은 조금 흐리고 역시 비는 안 옵니다. 자스보님 계시는 세종 비 시작됐군요. I must tell Jesus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좀 모던하게 편곡이 됐고요. 앞에는 로이 해밀턴의 Nobody Knows, 그 누가 나의 괴로움 알며. 뭔가 이 곡은 오래된 LP판을 턴테이블에 올려놓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순천은 새벽 2시부터 비가 엄청 많이 오고 있대요. 6998님 조심하시고요. 비공개로 오신 분 옥천도 어젯밤부터 비가 시작됐다고요. 아침 출근 버스 안에서 찬양 들으며 출근하니까 은혜로워요. 지니니님, 출근할 때 동행하는

친구입니다. 늦깎이 할매님 세례받고 바쁘다는 핑계를 댔었는데 이제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해보려고 합니다 하셨고요. 예, 7월 1일 수요일 오늘 아침은요 우리가 함께 중보기도 할 제목이 든 사연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시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이닝님의 사연인데요. 지난주 금요일 심야 예배 시간에 아버지께서 교통사고가 나셨다는 연락을 받았대요. 처음에는 큰 사고가 아닌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병원으로 향했는데 엄청 큰 사고였습니다. 아버님께서 중환자실에 들어가셨대요. 어떤 사고였냐면 대로에서 아버님과 1톤 트럭이 충돌한 사고였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아직 의식이 온전치 않으시고 외상과 내상이 다 심각한 상태인데 무릎, 고관절, 갈비뼈, 어깨, 머리까지 다치셨어요. 오늘 수술이 있는데요. 잠시 후 8시입니다. 약 40분 정도 남았네요. 8시에 수술이 이루어지는데 상태가 가장 심각한 무릎과 고관절 수술, 아버님 전신마취로 진행된다고 하니까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드리면 좋겠습니다. 아버님께서 수술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주시기를, 그리고 수술실에 주님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길. 사연 보내주신 이인익님과 아버님 이무춘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알고 계시죠? 중보기도의 힘이 참 커요. 그리고 우리 프로그램 애청자분들의 기도의 무게는 간절함이 깃들여져서인지 더 무겁고 귀한 것을 저도 여러 번 실제로 체험했습니다. 오늘 수술 잘 되고 남은 치료의 과정도 순탄하기를 기도합니다. Savior like a shepherd,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사연 주신 분뿐만 아니라 아프고 몸이 불편하신 분들께 위로의 곡으로 띄우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히브리서 11장 26절 27절 말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보는 것과 보이는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는 것. 비전을 품은 사람은 어떤 문제에 부딪혀도 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능히 해결해 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비전을 품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한 사람. 그래서 문제를 만나면 오히려 기대하게 됩니다. 다른 프레임으로 인생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전의 성품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 고난을 즐긴다는 것.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뒤 비전의 삶을 살며 자기 통제력을 갖추게 됩니다. 그 결과 어떤 고난이 닥쳐도 인내하며 승리하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 앞에도 인생의 광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을 불평하며 지나느냐, 은혜를 체험할 기회로 여기고 고난마저도 즐기며 지나느냐는 우리의 몫이겠죠.

김병삼 목사님의 묵상집 매일 만나 365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304번째 페이지 묵상 비전

검다우 파운트 복의 근원 강림하사였습니다. 파란 하늘님 지금도 듣고 계세요. 1부에서 사연을 주셨는데 1부에서 자리 마련을 못했어요. 이 우리 파란 하늘님이 주신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참 좋은 얘기예요. 눈 운동을 추천해 주셨거든요. 저도 이제 컴퓨터를 평소 많이 보고 우리 애청자분들도 레인보우 찐팬들이시니까 이제 핸드폰을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눈 운동이 참 중요하다는 사연. 우리 파란하늘님은 노안이 왔지만 그래도 매일 방송 들으면서 하신대요. 엄지 척 그 모양 아시죠 여러분? 엄지 척 한 그 손가락을 눈동자만 따라서 가면서 동서남북 360도 회전 반달 모양 등등을 하면서 눈 운동을 하신대요. 우리가 평소 몸 운동은 하지만 눈 운동은 하지 않아서 노안이 오는데 이걸 하면 덜 노안이 온다고. 예, 참 중요하죠. 이 눈이 정말 중요하고요. 눈이 좋은 게 큰 복이라고들 말씀들 많이 하잖아요. 예, 우리가 눈을 아껴야 됩니다. 근데 방송은 들어야 되고 또 레인보우를 그러려면 게시판도 봐야 하는데 우리가 레인보우를 보되 시시때때로 이렇게 먼 산 보면서 또 우리 파란 하늘님이 알려주신 이런 눈 운동을 하면서 눈을 아껴가며 지내야 한다. 그렇습니다. 이름만 배우님 7월 월상예배 마치고 왔어요. 감사함으로 사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뒷자리 0012 쓰시는 분 안수집사회 7월 새벽 기도에 마치고 귀가하는 길. 0012님께서 주신 신청곡은 올드 러기드 크라스 갈보리 산위에입니다.

남양주 파련니는 흐리기만 합니다. 복스님은 아 남양주 계셨군요. 범사의 감사님 서산도 흐린 날씨입니다. 남편과 함께 운동 다녀왔어요. 뒷자리 7800번 쓰시는 분, 우리 고3 아들의 모닝콜 시간입니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사랑하는 막내 정환이의 1학기 기말 시험 기간. 예, 우리 어머님들 우리 자녀 기말 시험 기간이라고 어제부터 사연 많이 주고 계십니다. 화이팅입니다. 자, 6월이 지나고 이렇게 또 7월이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요. 가만히 있어도 주어지는 평범한 시간 같지만 사실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벌써 올해 절반까지 삶을 끌어주신 주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정민아의 어메이징 그레이스 오늘 끝곡은 김윤빈 님께서 주신 곡 Great is the Lord,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들으면서 마치죠.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좋은 일 많은 새로운 날 7월 보내시기 바랍니다.

0: 새벽에도 꺼지지 않는 불빛이 있습니다. 아무도 말 걸어줄 사람 없는 그 시간, 누군가는 CBS 조이포유를 들으며 주님을 만납니다. 찬양 한 곡이, 말씀 한 절이 그의 새벽을 붙잡고 있을지 모릅니다. CBS 조이포유는 오늘도 멈추지 않습니다. 24시간 찬양과 말씀으로 위로가 필요한 이웃의 곁을 지킵니다. 이 불빛을 계속 켤 수 있도록 여러분이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후원이 누군가의 새벽을 지킵니다. CBS 방송 선교 후원 문의 02-2650-7004. 여러분이 방송 선교사입니다.
1: CBS가 어린이들을 위해 성경 애니메이션을 제작했습니다. CBS 이강민 아나운서가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춰 쉽고 재미있게 들려주는 성경 동화. 천지 창조부터 승천하신 예수님 이야기까지 예쁜 그림과 재미있는 목소리로 어린이에게 성경의 재미와 교훈을 전달해줍니다. 육아용으로도 주일학교 교육용으로도 딱 좋겠죠? 오늘 밤 아이에게 들려주세요. 지금 바로 유튜브 알럽 바이블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2: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아이의 탄생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갈 희망입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일이 한 사람만의 희생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먼저 바꿔야 합니다. 저출산 극복의 골든타임이 바로 지금입니다. 출산과 양육이 축복이 되는 사회,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3: 건학 50년, 세계로 비상하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4: 내 삶의 배경막, CBS 조이포유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 참 넓구나. 이게 새삼 느끼는 때가 언제냐면 딱 이맘때. 그쵸. 어제부터 제주에서는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고요. 남부지방은 이제 오늘부터, 그쵸? 그리고 서울을 비롯한 중부지방은 아직이에요. 예. 이렇게 같은 하늘 아래 있어도 비가 오거나 안 오거나 혹은 폭우이거나 지나가는 비거나 이게 다른 경우가 많은데, 7월을 여는 오늘 첫날 우리 샤시 가족 계신 곳의 날씨는 좀 어떨까요? 어떤 날씨 속에 있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이제 하반기 6개월의 시간이 주어졌다는 사실. 이 시간을 과연 어떻게 보내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실 만한 모습들인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오늘 7월의 첫날 잘 산뜻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수요일 아침 오늘도 잘 오셨어요. 이곳은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2026년 7월의 첫날, 7월 1일 수요일 아침 생방송 샬롬 CCM 송정훈입니다. 오늘 첫 곡은 소리엘의 뉴 스타트였습니다. 며칠 전부터 신청곡으로 이 곡을 보내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오늘 첫 곡을 위해서 아껴둔 곡이었습니다. 오늘 예, 첫날 오프닝 곡으로 전해드렸어요. 예. 잘 주무셨나요? 오늘도 좋은 아침 7월의 첫날이 시작이 됐고 첫 곡 나가는 동안 저희 스튜디오 안에 있는 그 벽걸이 달력이 아직 6월에 머물러 있기에 제가 또 이렇게 착 시원하게 6월을 안녕 보냈고 7월 달력으로 바꿔놨는데 우리 CBS 달력은 고기잡이 베드로인가? 예. 베드로가 그물을 깁는 그런 그림이 있는 7월의 달력입니다. 7월 17일 제헌절 때 쉬죠 우리. 여기에는 지금 빨간색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아마 국가 공휴일로 아마 제헌절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반갑네요. 7월의 첫날 보니까 더 반갑네. 페퍼민트님도 샬롬 남기셨고 향기님 좋은 아침입니다. 모처럼 아파트 산책로 걸으며 함께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셨고 닉네임 달다님은 우리 집 중2 기말

기말고사 보는 날이에요. 노력한 만큼 잘 치를 수 있기를. 이나야, 이드나, 하나님이 너희 앞길 인도하실 거야. 화이팅! 또 남기셨고. 서지성님은 훈디 서귀포는 새벽부터 와 비바람이 창문을 어찌나 그냥 때리는지 잠을 설쳤습니다. 전 아직 장마를 맞이할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래도 첼시로 뽀송뽀송하게 하루 시작해요 라고 남기셨습니다. 그 뉴스 들어보니까 그 기상 관측 이래 1990몇 년부터 이제 관측이 시작이 됐는데 그 이래로 여름 장마가 가장 늦게 온 세 번째 정도 되는 그러니까 비교적 늦은 장마라고 해요. 원래 6월 달에 보통 이제 장마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제주에 비가 많이 오고 있고 어제부터 장마가 시작됐고 오늘부터 남쪽 지방 그리고 내일은 뭐 주말쯤에는 이제 수도권 서울 지역에도 비가 좀 많이 올 것 같다 이런 예보를 받거든요. 제주도는 비바람이 지금 불고 있습니다. 서지성님 와주셨고 꿈이름님은 저도 훈디 따라 훈디 말씀 따라 회사 달력 넘깁니다. 아침에 새소리가 너무 아름답고 상쾌해요. 여기는 아직 비 안 오고 그냥 흐림 남기셨습니다. 지금 방송국 주변도 그래요. 그냥 흐립니다. 바람은 살랑살랑 불어오고 있는데 오늘 한 내일 정도면 비 좀 올 것 같은 장마 영향권 안에 들 것 같은 그런 예, 날입니다. 7월의 첫날이 이렇게 또 시작이 됐고 날씨 얘기도 해주시는데 우리 샬씨 가족 계신 곳은 지금 좀 어떤지 궁금하고요.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6개월 전반기 예, 잘 또 보낸 거잖아요. 이제 오늘부터 7월 예, 첫날 하반기 시작이 되는데 잘 또 스타트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샬씨 가족 사는 얘기들 보내주셔요. 문자 참여는 한 건당 5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샵 7997번 열려 있고요.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실 때는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사는 얘기들 오늘 7월의 첫날 어디에서 어떤 마음으로 들으시는지 오늘의 여러 일정들 또 누군가에게 전하고 싶은 마음 소소한 삶의 얘기들 예, 신청곡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안동은 아침에 흐리더니 이제 출근하고 있는데 비 옵니다. 우리 이춘수님도 와주셨고 안동 쪽은 지금 비가 시작됐대요. 써니 권사님 반년을 은혜로 인도하신 에벤에셀 하나님께 감사하며 후반기도 여호와 샬롬으로 인도하실 주님 기대해요. 네, 남기셨습니다. 아, 에벤에셀 샬롬 너무 좋죠. 네. 닉네임 바다님 상반기 끝나고 하반기 시작? 보자 내가 상반기에 이룬 게 뭐가 있을까 생각을 좀 해보는데 그닥 없나? 아, 하반기가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네. 하반기를 위해서 그 상반기는 어떤 그 도약하기 위해서 숨 고르기 네. 하반기 7월을 샬씨와 함께 힘차게 출발합니다. 라고 또 남겨주시기도 했고요. 1000번째 최인혁 지금까지 지내온 것 듣고 위러브의 좋으신 하나님 이어드립니다.

제이레빗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들었고요. 위로부의 좋으신 하나님, 1000번째 보컬 최인혁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구자술님께서도 와주셨고요. 조이님, 7월도 샬시와 시작하네요. 늘 아침 열어주는 샬시와 여름의 무더위도 이겨내고 주님 찬양하는 시간을 함께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고사 시작하는 중2 막내딸 오늘 수학 한문 본대요. 잘 감당하길. 딸내미 화이팅! 남기셨고, 우리 한미영님도 고2 우리 아들도 시험 봅니다. 주역이 기말고사. 지혜롭게 잘 담대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7월 한 달도 주님 안에서 다들 평강 가득하시길 화이팅! God bless you!까지 한미영님도 와주셨고요. 요셉의 꿈님, 7월의 첫날 이른 출근해서 아무도 없는 사무실 샬시를 크게 틀어놓고 7월의 첫 출발 은혜롭게 이렇게 감사함으로 시작한, 아 너무 좋다. 아, 그 샬시의 어떤 울림이, 전파의 파장이 그 사무실 구석구석 공간마다 잘 좀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소금이 아빠님 님은 처음으로 인사 남겨요. 계속 잘 듣고 있습니다. 여기는 전남 순천, 장맛비가 많이 오고요. 다들 안전운전 하시길. 아 그러네요. 비 많이 오고 이러면 또 시야가 좀 흐려지니까 서행 안전운행 하시길 바랍니다. 6310번님도 듣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문자 보내요. 네, 고맙습니다. 늘 응원합니다 라고 남기셨네요. 반갑습니다. 6998님도 오늘부터 전남 광주 통합 특별 순천 새벽부터 엄청 비가 많이 와요. 일하는 현장마다 오늘 안전하게 작업하시길이라고 남기셨고요. 예, 순천. 콩스콩스님은 어제 병원 갔는데 5년 전 수술한 갑상선암 완치 판정 받았어. 후련하고요. 이제 운동 마니아인 저에게도 수고했다 말하고 싶습니다. 축하한다며 꽃다발 보내주신 상효 주임님 그리고 내 동생 성령이 너무 고맙고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 아 이제는 완전히 완치. 예. 계속 그 또 마음 졸이면서 가슴 한켠엔 또 예, 약간 일말의 어떤 그 걱정 불안 있었을 텐데 깔끔하게 아주 산뜻하게 이제는 암과 이별을, 작별을 고하고. 갑상선이 좀 안 좋으면 금방 쉽게 피로해지잖아요. 이제는 좋아하는 운동도 마음껏 하시면서 더 건강해지시길 바랍니다. 아, 축하드려요, 콩스콩스님. 문자 5759번으로 사연 주셨는데요. 우리 지원이 은미야,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 안에서 좋은 벗으로 오래오래 함께하자. 송정미의 축복송 신청할게요. 라고 남기셨는데 우리 지원님, 은미님도 함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송정미 축복송.

AJ 월십, 내가 예수 믿고서 들었고요. 김인식의 실로암, 이길승의 소망으로, 송정미 함춘호 축복송, 우리 5759번님의 신청곡까지 네 곡을 전해드렸습니다. 닉네임 냥이님도 비 내리는 수요일 7월의 시작 하나님의 은혜로 엽니다 남기셨고, 3164번님도 7월 기도로 시작합니다. 오늘 경기도 특강 가요. 좀 믿음의 CEO라. 아, 우리 대표님 뭐 특강 가시나 보네. 특강 주제는 뭔가요? 여러분 궁금하다. 그 뭐 주제도 다양하잖아요. 예. 대표님이시니까 어떤 내용이실지. 예. 하늘소망님, 아침부터 근사하고 아주 시작이 좋습니다. 버스 못 탈 것 같았는데 아슬아슬하게 세입. 크. 아, 이럴 때 짜릿하죠. 예. 지금 업무 시작하는 중인데 어떤 분의 신청곡 축복송 들으니 또 오늘 하루 은혜로 가득할 것만 같은 기분. 예, 라고 또 하늘소망님도 와주셨고요. 닉네임 내 딸맘님, 훈디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좋은 터전 마련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며 내 자녀와 사랑하는 남편 함께 우리 주님의 가정 잘 이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또 남기셨고요. 아, 축하드립니다. 이사하신 거. 이제 새 집에서 또 좋은 추억들 하나하나 또 새롭게 쌓아가시길 바랄게요. 하얀 손수건님께서 6월 한 달 동안 많이 힘들었

했는데 어제 오프닝에 감동받았어요. 덕분에 저 힘내서 출근했다는 고마워요. 저 만만치 않게 힘들어하는 동기 언니한테도 오프닝 위로의 말 공유해 줬는데 언니도 위로 많이 받았다며 폭풍 감동했습니다. 라고 남기셨는데 어제 우리 오프닝이 뭐였죠? 어제 오프닝이 지금 찾고 있는데 기억이 안 나지? 어제 이런 내용이구나. 그만두고 싶었던 횟수는 내가 극복해온 횟수다. 그치 그치. 일본의 한 광고의 그 카피 광고 문구였는데 그만두고 싶었던 그 횟수 이건 내가 극복해온 횟수다. 아 그래 맞아. 이 말이 또 큰 울림을 주고 어떤 용기가 되는 말이었군요. 예, 하얀 손수건님 고맙습니다. 그 언니분에게도 핸드폰에 스마트폰에 슬며시 레인보우 좀 깔아주셔요. 예. 우리 비공개님 저의 상반기 돌아보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갱년기 남편과 어떤 감정 싸움도 했고요. 또 나의 말 한마디에 상처 입은 분도 있어서 더 괴로웠다는 유유. 그럼에도 사랑하는 친구들 덕분에 용기를 얻어서 하반기 시작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듣고 싶네요 라고 청하셔서 우리 비공개님께 이 곡 전합니다. 이혁진이 부르는 주가 일하시네.

김관호 여정, 우리 신영균님 신청곡으로 함께 했고요. 이혁진의 주가 일하시네, 비공개님 잘 들으셨죠? 아, 이 두 곡 듣는 동안 또 방송국 주변은 해가 또 반짝, 예,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아, 해가 떴네. 유니스님, 훈디 작가님, 더욱 빛나는 7월을 감사와 또 기대로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모닝 카페인 샷 추가 충전 중이에요. 라고 커피 한잔 하시면서 듣고 계신 우리 애청자분. 깜씨님은 간호조무사 공부하러 학원 갑니다. 어머, 공부가 이렇게 재미있을 줄이야. 가끔 뭐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또 뒤돌면 잊어버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남은 두 달 열심히 해보렵니다. 자격증을 위해서 고고고! 이거지, 그죠? 누가 뭐 등 떠밀어서 하는 공부가 아닌 내가 좋아서 하는 공부. 와, 그런 분야가 있다는 게 얼마나 또 감사해요. 예. 자, 1부 마지막 곡은 프롬갓 여호와는 내게. 2부에서 뵙죠.

0: 기록된 말씀, 이어지는 믿음. CBS 대한민국 성경필사전. 자녀를 위해 눈물로 쓴 말씀,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기록한 성경 등 큰 울림을 전하는 성경필사 작품들을 만나보세요. 장소는 CBS 목동본사며 관람시간은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입니다. 월요일과 공휴일은 휴관입니다. 전시 안내 자원봉사자도 모집 중입니다. 문의는 02-2650-7803. 대한민국 성경필사전에서 깊은 감동을 느껴보세요.
1: CBS 레이디스 싱어즈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레이디스 싱어즈는 CBS 주요 행사에 참여하고 정기 공연, 찬양 봉사를 하는 단체로 모집 분야는 소프라노와 알토 파트입니다. 연습 시간은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30분에서 5시 30분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립니다.

드리기 원하는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02-2650-7931, 02-2650-7931로 전화주세요.

문득 아름다운 것과 마주쳤을 때 지금 곁에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떠오르는 얼굴이 있다면 그대는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그윽한 풍경이나 제대로 맛을 낸 음식 앞에서 아무도 생각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강하거나 아니면 진짜 외로운 사람이다. 종소리를 더 멀리 보내기 위하여 종은 더 아파야 한다. 이문재 시인의 농담을 읽어드렸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새 하루, 오늘은 또 어떤 새 일을 행하실까요? 바쁘고 분주한 아침이지만 기대와 소망을 담아 그분께 고백합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해날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나의 일터, 이 책상, 오늘의 만남, 모든 자리에서 마음으로 하나님을 느끼며 살게 하소서. 주님을 묵상하고 생각할 때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사랑을 인하여 감격하게 하소서. 나에게 감격이 없다면 내 마음이 굳어진 것이오니 다시 주님의 행하심을 묵상하게 하셔서 나로 매 순간 주님의 이름이 가슴벅찬 이름이 되게 하소서. 어제의 근심 걱정으로 내 머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부정적이고 비관적인 마음들을 성령의 물로 다 씻어주소서. 그래서 맑은 머리와 마음으로 기쁨의 하루를 다시 시작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민정 목사님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출근길 365 중에서 오늘의 기도문 읽어드렸고요. 이 시간은 우리 각자의 자리에서 이번엔 나의 기도 제목 또 고백도 그분께 올려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실래요?